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17번 D장조 QL번호 334 가운데 3악장 미뉴엣.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막사바를 보면 꼭 반듯하고 완벽해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뚤어지고 유약이 흐른 자국도 뭐 그대로 그 그릇에 멋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겠죠. 투박한 사발에 정성스럽게 지은 밥을 담으면 따뜻한 한 끼가 되고 또 들꽃 몇 송이를 툭툭 꽂아두면 또 이렇게 반듯하고 정형화된 꽃병과는 또 다른 제법 근사한 멋이 살아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듯하고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0: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카티프로 시

미저구 차지메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First of May. 원곡은 비지스의 음악이죠.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날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저 오늘 마흔 됐어요. 마흔 맞을 신랑이랑 아침 산책하고 음악 듣습니다. 내가 마흔이 될 줄 몰랐는데 나의 40대는 어떨지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마흔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생일이지만 나이 10자리,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는 또 특별하죠. 신랑분이랑 또 아침 산책부터 시작하신 하루 근사한데요. 내가 마흔이 될 줄 몰랐는데. 그래요. 저도 제가 50일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마흔이 되고 나니까 제 40대를 기억해보면 또 30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단단함, 또 마흔에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떤 날님의 40대 지금까지의 시간만큼이나 또 더 좋은 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우리 배로님 오랜만에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콘솔라시옹 위안 3번 디플렛 주황조 함께 듣죠.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3번 D-flat 장조 콩솔라시옹 선호예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베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달빛 산책님이 가을이라 들려오는 곡들도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어제 오늘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도 너무너무나 기분 좋고 참 청명하네요. 이 가을을 놓치지 말고 즐기시고요. 그 가을을 가장 아름답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아당의 음악들과 함께하는 거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북촌에 있는 포스포스키라는 곳에 간다. 뜬금없이 웬 유화냐 묻는 이가 있다면 악동 뮤지션 찬혁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가사가 귀에 쏙쏙 박힌다. 맞다. 이렇게 죽을 순 없지. 시인으로만 살다 죽을 순 없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매수전 작가가 진행하는 소복이 유화 워크숍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첫 시간에는 나이프로 캔버스에 바탕색을 입히는 작업도 하고 붓을 사용해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지금껏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다. 실제로 학창시절에 유화를 그린 적이 없었다는 걸 유화를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기름으로 붓을 씻고 기름을 찍어 물감에 섞는 일이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처럼 느낌이 좋다. 좋은 건 반복하게 된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만 아니라면 해가 뜨고 지도록 반복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 유화가 한 번에 그릴 수 없다는 점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다. 한 번에 그릴 수 없다는 건 한 번에 망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리다만 그림을 남겨두고 와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기다림 때문인지 추위에 몸을 떨며 작업해도 좋았다.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면 나는 감기약보다 꼬막을 찾는 버릇이 있다. 꼬막은 어디에서 왔나? 노을 속에서 떨어져 왔나? 어디에서 왔든 꼬막은 둥글고 차돌같이 단단하다. 꼬막도 참 예쁜 이름이다. 찾아보니 작은 집에 사는 것이라는 의미다. 작은 꼬막은 큰 추위가 와야 잘 자란다고 한다. 추위 외에 갯벌도 몸을 움츠렸다 폈다 해야 근육이 생기는 모양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엄마와 나는 꼬막을 찾았다. 꼬막을 밥 위에 올리고 간장 양념을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뒤 쓱쓱 숟가락으로 비벼 김에 싸먹으면 금방 피가 돌았다. 바다로 가 민박집을 하나 구하고 거기서 그 등을 지지며 귤을 까먹고 저녁으로 꼬막 비빔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벗들에게 손글씨로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쓰고 싶다. 다들 어떻게 사는지, 힘들진 않은지. 어느 노부부가 하는 말을 엿들은 적이 있다. 꼬막과 세상은 같은 거라고 했다. 세상 모든 거짓이 썩어 부패할 때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진실은 남고 흙은 반짝이며 꼬막은 커가는 것이라고. 나는 기다린다. 꼬막 같은 내가 살아갈 세상을 내어주는 자연의 힘을. 내가 그리던 그림이 망해가고 있을 때쯤 매수전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마르면 다시 칠하면 돼요. 백칠이 돼서 더 좋아요. 어쩐지 유화를 그리고 온 날에는 그림을 다시 흰 물감으로 덮으며 새 마음 하나 얻었다고 편지를 쓸 수 있을 것만 같다.

아스프리메라 게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이소연의 책 계절의 손잡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유화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에 그릴 수 없다는 건 한 번에 망하지도 않는다는 뜻. 참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말려두고 그 위에 다시 칠하면 되고요. 심지어 잘못 그린 흔적이 밑에 남아서 오히려 그림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유화.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망한 건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덧칠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망했던 밑그림이 오히려 새 그림을 더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마르면 다시 칠하면 돼요. 백칠이 돼서 더 좋아요. 이 말 전 너무 좋았어요. 또 이렇게 또 철이 되면 꼬막도 드시나 봐요. 저는 꼬막을 맛있다고 생각 한 번만 먹었지 이렇게 꼬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추위가 심해야지 더 꼬막이 단단하고 맛있어진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참 그런 힘도 있군요. 그래요. 오늘 점심때는 꼬막 비빔밥을 먹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카라님이요. 이런 소식 전해오셨어요. 우리 막내 김민재 26살. 전문대 졸업 후 4년 만에 첫 직장 합격했어요. 임시직으로 알바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요. 첫 공채 합격하고 면접까지 합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민재의 앞길을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좀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요즘 또 취업 너무너무 어려운데 4년 만에 좋은 직장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군요. 오늘 날씨도 좋고 맛있는 거에서 온 가족 파티하면 되시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직장 생활도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어느 멋진 날, 이 곡을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정재일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 이 해금 소리가 너무 좋네요. 이재준이 작곡한 어느 멋진 날이라는 음악이었고요.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정재일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462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정원님 목소리 참 반갑습니다. 해안도로 러닝 중인데 나무들이 어느새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고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난 5일 딸아이가 다름슈타트로 교환학생 갔답니다. 교환학생 발표나고 3월부터 5개월 동안 많은 준비 후에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딸아이가 잘 도착해 적응도 하고 있고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지난주에 다녀온 하이델베르크라며 사진을 보내왔네요 하셨어요. 아, 사진 너무 예쁜데요. 하이델베르크 정말 좋아요. 거기 그 독일에 저는 오히려 그 북쪽 쪽보다 남쪽에 그 낭만가도 로만틱슈트라스에 있는 그 길에 있는 도시들 아우구스부르크도 그렇고 참 좋거든요. 이 그 강이 아마 네카르강 맞나요? 아이고 제가 찾아보자면 네카르강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강인 것 같은데 흐르고 있는 그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동안에 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저도 응원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더 어른이 돼서 돌아올 것 같네요. 자, 다음 곡은 이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 골라봤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인데요. 첫 그 소절 나오자마자 하고 아마 탄식하게 되실 거예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소화불량이 하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984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미화를 책임지시는 여사님께 조그마한 감사 선물을 드리고 운동 왔어요. 왜 이리 행복한 걸까요? 역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아마 그 여사님도 선물 받으시고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 끝곡이죠. 1부 끝곡으로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해봤습니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한스 본 크지에 하는 슈타츠카펠의 드레스덴의 연주고요. 이 곡은 망고 아빠님 또 별빛 지은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0: 마음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 마중 보내드렸습니다. 허림시 윤학준 곡이었고요. 손태진의 노래 그리고 오은철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도요 또 역시 가을 필터가 있어서 모든 음악이 또 마음 깊이 콕콕 박히네요. CBS 음악

0: 밴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서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감독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빗 이,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칼 마리아 폰 웨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와 함께합니다.

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고 밤에는 악마가 인간을 시험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숲 한가운데 쏘는 대로 명중한다는 마법의 탄환, 마탄에 관한 무시무시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일곱 발 가운데 여섯 발은 사수의 뜻대로 날아가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만큼은 악마의 뜻에 따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한 젊은 사냥꾼이 그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막스는 산림관 쿠노 밑에서 일하는 젊은 사냥꾼입니다.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이지만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이 걸린 시험 사격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가테는 산림관 쿠노의 딸이자 막스의 연인입니다. 신앙심 깊고 다정한 여인으로 막스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설명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카스파르, 막스와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사냥꾼입니다. 이미 악마 자미엘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인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막스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속의 사격장.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사격 시합에서 막스는 평범한 농부에게 마저 패배하고 맙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 속에 막스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입니다. 막스는 산림관의 후계자가 되고 아가테와 결혼하기 위해 관례에 따른 공식 시험 사격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총은 이상하리만치 계속 빗나가기만 했습니다. 홀로 남은 막스는 숲과 들판을 누비던 지난날의 행복을 떠올리다가 점점 짙어지는 불안과 절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숲을 지나 들판을 지나 한때는 나도 행복했었지. 하지만 지금 어두운 힘이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durch die Wälder, durch die Auen,숲을 지나, 들판을 지나, 막스의 아리아였고요. 테너 니콜라이 게다, 스웨덴의 테너죠. 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막스에게 카스파르가 다가옵니다. 술을 권하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자미엘과 맺은 계약의 기한이 다가오자 카스파르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막스를 새로운 희생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막스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카스파르는 넌지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쏘는 대로 반드시 명중한다는 총알, 마탄에 대해서 말이죠. 막스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내일의 시험 사격, 그리고 아가테와의 결혼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사람들이 두려워 발도 들이지 않는다는 늑대 골짜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한편 살림관의 집. 아가테는 종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선조의 초상화가 갑자기 떨어져 그녀를 다치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은둔자가 건네준 축복받은 흰 장미 덕분에 큰 화는 면했지만 아가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남아있습니다. 사촌 애니앤이 밝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보지만 근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자 아가테는 홀로 창가에 앉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용히 조용히 경건한 노래여 저 하늘 높이 올라가다오 내 기도가 별들에게 닿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듯 노래를 시작한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막스의 모습을 발견하고 문득 벅찬 환희로 노래를 밝게 튀어냅니다. 막스가 마침내 그녀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0: Nachtigall und Grille schallt der Nachtluft sich zu freuen.
1: Leise, leise, fromme Weise. 조용히, 조용히, 경건한 노래요. 아가테의 아리아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라츠코프의 노래였고요. 말터 주스킨트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막스는 사냥한 짐승을 찾으러 늑대 골짜기에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댑니다. 아가테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류하지만 막스는 이미 카스파르와의 약속에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늑대 골짜기. 바위와 고사목이 뒤엉킨 이 골짜기는 사람들이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카스파르는 어둠 속에서 악마 자미엘을 불러냅니다. 땅에 울리고 도깨비불이 일렁이고 기괴한 환영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케스트라는 낮은 현의 트레몰로와 불길한 관악기 울림으로 초자연적인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내죠. 지금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 막스가 도착합니다. 카스파르와 막스는 일곱 발의 마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탄환이 만들어질 때마다 늑대 골짜기의 공포는 더욱 짙어집니다. 여섯 발은 사수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만 일곱 번째 마지막 탄환은 오직 자미엘의 뜻에 따라 날아갑니다. 하지만 막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카스파르는 자미엘에게 아가테를 마지막 탄환의 희생물로 삼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막스를 자신의 계약을 대신할 새로운 희생물로 넘기려는 속셈을 품고 있습니다. 막스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탄이 오히려 자신과 아가테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디 울프슈루흐트 스텐의 늑대 골짜기 장면이었고요. 베이스 발차베리 그리고 테너 니콜라이 게다가 함께했습니다. 날이 밝고 시험 사격이 열리는 날 아침 혼례를 앞둔 아가테의 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보다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자신이 흰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다가 막스의 총에 맞아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 꿈은 좀처럼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가테는 창가로 다가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듯 그러나 이내 신을 향한 굳은 믿음의 노래로 피어오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저 하늘에 있습니다. 불안과 신앙이 교차하는 이 아름다운 카바티나는 화려한 기교보다 진심 어린 기도로 아가테라는 인물의 순수한 내면을 보여주죠.

Und ob die Wolke sie verhülle,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아가테이 카바티나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프라츠코프의 노래였습니다. 아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노래. 우아한 음색, 또 탁월한 감정 표현력. 정말 이 노래에서 이렇게 기품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기도를 마친 아가테 곁으로 애니헨과 마을 처녀들이 찾아옵니다. 혼례를 준비하며 신부의 화관을 가져오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신부의 화관 대신 죽음을 연상시키는 장례 화관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징조가 다시 한번 아가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가테는 은둔자가 축복해준 흰 장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장미로 새로운 신부 화관을 만듭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화관 대신 축복받은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영주 오토카르와 귀족들 그리고 숲의 사냥꾼들이 모두 모인 시험 사격의 자리. 시합에 앞서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힘차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사냥의 즐거움에 견줄 것이 무엇이랴. 씩씩한 남성 합창이 숲 전체를 울리며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Was gleicht wohl auf Erden dem Jägervergnügen? 이 세상에 사냥의 즐거움에 견줄 것이 무엇이랴? 사냥꾼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그리고 라이프시 방송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마침내 막스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토카르는 막스에게 나무 위에 앉아있는 흰 비둘기를 쏘라고 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가테가 자신의 불길한 꿈을 떠올리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막스는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이 숲을 뒤흔듭니다. 아가테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숨어있던 카스파르 역시 땅에 쓰러집니다. 숨 막히는 정적. 그러나

잠시 뒤 아가테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은둔자가 축복한 장미화관이 그녀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미엘이 지배하던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은 결국 카스파르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던 파멸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게 된 막스는 오토카르 앞에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탄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한 오토카르는 막스를 영지에서 추방하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은둔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오토카르에게 자비를 청합니다. 한 번의 잘못과 나약함 때문에 한 젊은이의 삶 전체를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고. 오토카르는 결국 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막스에게 1년 동안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시간을 주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 뒤에는 아가테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숲에 모인 사람들이 신의 자비와 은총을 찬양하는 가운데 마탄의 사수는 막을 내립니다.

Finale. Schaut, schaut, schaut. Er traf die eigene Braut. 보라, 보라. 그가 자신의 신부를 쏘았도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그리고 라이프시 방송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막을 내리죠. 마탄의 사수는 해피엔딩이네요. 1821년 6월 18일 베를린 샤우슈필 하우스에서 초연되었어요. 초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 작품은 이후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출발을 알린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로 노래하니까 저는 참 듣기 편하네요. 베버는 마탄의 사수에서 독일의 숲과 민속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독일어 오페라만의 독자적인 음악어법으로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늑대골짜기의 어둠과 공포, 또 이 아가테의 순결한 기도, 사냥꾼들의 힘찬 합창, 그리고 그 모든 음악을 통해 한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쉽게 잘못된 선택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막스는 악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고 자신의 미래가 무너질까 두려웠기에 그 불안함으로 단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이 처벌이 아니라 용서로 끝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죠. 두려움이 인간을 어둠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사랑과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용서는 그 인간을 다시 빛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마탄의 사수가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칼 마리아 폰 웨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오페라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이야기 들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이 많은 오페라가 막장 이야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 선한 이야기 없냐 하셨는데 마탄의 사수는 참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기분 좋고 음악도 좋고 이야기도 아름다운 그런 오페라였죠. 이어지는 곡은요. 드보울작의 슬라브 무곡 오프 46의 3번 A플랫 장조 조지 쉐리지와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의 3번 A플랫 장소를 조지 쉐리 지변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5: 오늘도 두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네요.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아돌프 샤를 아당의 발레 지젤 2막의 솔로 변주 준비했습니다. 카라니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Q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취권, 투캅스,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듀서 습격 사건과 가문의 영광 시리즈. 이 영화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명절이면 TV에서 볼 수 있었던 단골 특선 영화. 크리스마스엔 나 홀로 집에, 설에는 성룡 영화, 추석에는 투캅스 틀어놓고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웃고 똑같이 놀랐었는데, 요즘은 특선 영화 한다고 온 가족이 옹기종기 그런 거 잘 없겠죠?

특별히 고르고 골랐다고 해서 특선 영화. 그때만큼 편성표 체크해가며 TV 앞에 모여드는 풍경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명작은 영원하고 추억은 더 영원하니까요. 추석 연휴가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오늘도 특별히 고르고 고른 영화음악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베테랑 중에서 베테랑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벌써 다음 주네요. 여러분, 추석 어때요?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추석 전에 좀 고생 좀 하시지 않았어요? 그 추석 때 선물 돌리잖아요. 그거 은근히 일 아니에요? 진심이 있는 분들, 감사한 분들이 진짜 있잖아요. 꼭 드리고 싶은 분들. 내년에는 진짜 잘 준비해서 드려야지. 그거 매번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챙겨야 될 분들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진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인사할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아 이제 쉰다. 뭐하고 놀까? 이런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직도 차례 지내시거나 가족들

0: 맞지 하시는 분들은 음식상, 차례상, 차례 생각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건 아니신지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연휴 계획 염탐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처럼 명절에도 출근한다 일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 외국이나 먼 타지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나요 하거나, 혹은 친구들 보러 고향 가고 싶은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PD님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럿이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지요. 허허허. 연휴에도 나 혼자 외로울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외로움의 이유와 함께 생각나는 영화, 영화 음악 보내주셔도 좋아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는 날이죠.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강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 반지의 제왕, 엔야의 메이비. 영화의 세계관에도 딱 들어맞는 엔딩송이었죠. 이 곡에는 반지의 제왕 원작자 돌킨이 만든 가상의 엘프어가 섞여 있어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니의 우트리에, 어둠이 왔다. 모르니의 알란티에, 어둠이 내렸다는 뜻. 신기하죠? 엘프어라니, 그것도 가상에. 재밌네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글래디에이터 중에서 Now We Are Free, 리빈님 신청곡이었는데요. 리빈, 성함이신가요? 예쁜데요? 강희님, 듣기만 하고 인사는 못 드렸네요. 나중에라도 자리 있을 때 Now We Are Free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묻어나시네요. 배려, 이런. 네, 문자도 꼭 이렇게 보내시는 분 있으시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 요청하시면서도 아, 급하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시간 나실 때. 또 저희 우리 라디오 피디님 작가님도 뭐 제가 늦거나 급할 때도 아, 천천히, 네, 천천히 오시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런 느낌의 말 멘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리비님한테 묻어나네요. 자, 연휴 계획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또 제가 연극을 며칠 전에 첫 공을 올렸는데 또 그 다음날 녹음이었어가지고 또 첫 공 이야기도 많이들 올려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3650님이 강디 첫 공연 잘 관람했습니다. 아, 우리 다 청취자분들이 다 같이 걱정해 주셨잖아요. 아, 진짜 감사 인사드려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게 정말 너무 느껴졌어요. 저 진짜 전날 리허설 했는데 나 이제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첫날 어떤 공기가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안전함이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한 건 했어야 맞는 건데 그래서 정말 티가 안 났다 실수를 했어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하나 했는데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나중에 맞춰보세요. 여러 번 보시면 맞추면 천재다 진짜. 네, 하나 했어요. 하나. 그리고 어떤 질문 남겨주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고. 그 암전이 될 때 깜깜해질 때 어떻게 그렇게 배우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잘 찾아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암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신봉사가 한 명 있었어요. 신봉사가. 청아. 네. 빨간 야광 테이프들을 작게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암전이 되면 제가 뭐 마셨던 컵이랑 카메라랑 들고서 무대 뒤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객석을 보고 있다가 불이 꺼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만져줘라 이러면서 청아 이러면서 찾아갔죠. 그런데 기둥이 잡혀서 기둥을 뱅그리로 돌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컵하고 카메라로는 못 갖고 들어갔어요. 그게 에피소드 2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아무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게 다 느껴졌다니까요. 기도 안 해주시면 또 바로 티가 나겠죠? 한번. 네. 연휴 계획 보내주신 분들 거 모아서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한 개만 샘플로 소개해드릴까요? 오늘도님, 결혼 후 추석 연휴 계획이 한 번도 없었네요. 신랑도 제대로 연휴 때 쉰 적이 없어요. 다음에 태어나면 빨간 날 다 쉬는 이익모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남편분 실명 토크를? 네. 잉모님, 연휴 때 빨간 날 못 쉬시는구나. 그러시구나. 대신 위로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180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없네요. 일하며 즐겨보려고 합니다. 하하하. 분명히 웃고 계신데 눈물이 보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커 폴리아데, 카펜터즈의 Close to You, 그리고 영화 아홉 명의 번역가 중에서 한 곡 더 이을게요. 제키 디 세넌의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거폴리아 대 카펜터즈의 Close to You.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아홉 명의 번역가 중에서 제키 디 쉐넌의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였습니다. 네, 영화에선 레이디 가가와 호아킨 피닉스가 같이 부르는데요. 오늘은 원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홉 명의 번역가. 책과 번역가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 스릴러라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네. 한 출판사의 대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마지막 편을 전 세계에 동시에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 러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 9개 나라 번역가를 고용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원고 유출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안 되는 지하에 가둬놓고 번역을 시키는데요. 원고의 첫 10페이지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범인일까? 의심이 시작되면서 전개되는 얘기. 재밌겠죠? 추석 이야기. 제주 딸기 산도님.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제주에서 목포로 배 타고 가서 1박하고 다음날 해남 시댁으로 갑니다. 명절엔 늘 육지 여행 가는 기분으로. 아, 그냥 이렇게 그냥 텍스트를 볼 때는 너무 신난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고되실까요? 아, 여행 가는 기분이셨으면 좋겠네요. 네. 9953님, 연휴 끝나면 이사 갑니다. 아직 새 집 수리도 안 끝났고, 기존 집 정리도 안 끝나서, 할 일이 산더미지만 그래도 아자아자. 오, 되게 애매하다. 그죠? 네. 애매하지만 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중간 토막에 또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냥 다녀오셔야죠, 뭐. 네. 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추석 사연 소개된 9953님, 제주딸기산도님, 네, 연휴 계획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의 나의 사적인 예술과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있죠?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예매권 드립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유일한 스펙인 취준생이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의문의 추격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예술가 혹은 부활남 달고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영화 퀴즈 있는 날입니다. 빨리빨리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최민식 한소희 주연의 영화 인턴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퀴즈, 배우 최민식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민식 씨는 인턴 외에도 다수의 작품에서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영화의 제목과 대사를 듣고 틀린 걸 고르시면 됩니다. 객관식이고요. 지금부터 보기 나갑니다. 1번, 영화 파일 안의 대사예요. 최민식, 장백지 주연의 2001년 개봉작 영화 파일 안의 포스터 카피로도 쓰였던 글귀자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강제와 파일 안의 관계를 압축해놓은 말이기도 하죠. 세상은 날 삼류라고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 그럼 이제 보기 2번 영화 올드보이

0: 입니다. 올드보이에는 이유도 모른 채 감금됐던 오대수, 즉 최민식 씨가 15년 만에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자신을 가뒀던 이우진의 전화를 받고 그가 내뱉었던 말. 누구냐 넌.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가 했던 대사가 맞을까요? 마지막 보기 3번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연기한 비리 공무원 최익현은 경찰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느그 서장 개포동 살제. 자, 정답 보내주세요. 영화 파이란, 올드보이,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에 등장했던 배우 최민식 씨의 대사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나? 여러분은 다 아시겠어요? 1번, 세상은 날 삼류라고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 2번, 누구냐 넌. 3번, 느그 서장 개포동 살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모르면 찍으세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1: 사랑해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올드보이 중에서 더 라스트 왈츠, 이어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도 한 곡,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였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3번 범죄와의 전쟁, 느그서장 개포동살제. 원래 대사는 느그서장 남청동살제 였습니다. 오늘 오답이 좀 많아요. 네. 1798님. 우하하하. 1번이죠. 강희님 늘 응원합니다. 점심은 군만두로. 네. 이번은 그저 올드보이 팬이신 걸로 퀴즈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밖에서 재미있는 오답 선물 드리자고 하셔서 네, 환영합니다. 3755님, 3번 개포동. 여기 부산 남천동입니다. 하셨고요. 2555님, 3번 영화박사 아빠가 알려주시네요. 2324님, 정답 3번.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마, 내가 느그서장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마, 사우나도 같이 하고, 마, 다 했어, 임마. 오, 완벽합니다. 어떻게 이 대사를 다 외우시나요? 이쁜이님, 정답 3번. 저 어제 다른 영화 보고 나왔는데 우연히 홍보 나오신 최민식 배우가 걸어가는 걸 봤어요. 멋지셔요. 인턴 보고 싶네요. 멋져요. 저도 영화가 좋다 해서 소개했는데 최민식 배우 너무 멋져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 한국으로 바꿔서 그 배경을 뉴욕에서 했잖아요. 너무 멋지시고 한솔 씨랑 너무 케미도 기대되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한국판으로 탄생한 영화 인턴 오늘 개봉했죠.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와 또 다른 최민식 한소희만의 인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네, 최민식 씨 하면 저는 이 영화 가장 좋아해요. 꽃피는 봄이 오면. 이 곡 최민식 씨가 연주한 곡이래요.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군만두 사연도 되게 뜬금없었는데 여기 축복도행님 나의 최애는 최강희 안성기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만능 재주꾼 멋쟁이 최민식 배우님 하셨는데 이재한님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너무 저는 하이라이트 그거 영화에서 영화가 좋다 소개하면서 그 최민식 배우님 손만 이렇게 물품 이렇게 인턴 사원으로 신이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손 뭐 이렇게 사물 소품 정리하는 손만 봤는데도 이렇게 쭈글쭈글 연륜이 묻어나는 그 도톰한 손이 너무 귀여웠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꼭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꼭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들리는 선물입니다. 드리는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0: 넷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꾹끼리 베이글닷컴.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은요, BTS 멤버 지민 씨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 메인 OST에 참여해서 화제를 모았었던 곡이에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워 다이, 엔젤 파트 1,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 쓸 여력이 안 생길 때, 뭔가 답답하고 마냥 무기력할 때 심리상담에서 제안하는 운동이 있어요. 바로 제자리 걷기. 일단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터덜터덜 시작하면 됩니다. 몇 분 움직이다 보면 좀 더 움직여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대요. 제자리를 천천히 걷다가 한 발 쭉 내디디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땐 뭐 바람이라도 쐴 겸 길 따라 동네 한 바퀴 나서 보는 거예요. 생각과 기분에도 나만의 길을 만드는 거죠. 걸을 때 두 다리에 리듬이 실리면 생각에도 리듬이 생긴답니다. 마침 리듬감 좋은 노래들이 여기 준비하고 대기 중이에요.

0: 중국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걷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뭐, 나는 운동은 못해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걸어보는 거죠. 어후, 걷기 최고죠. 역시 진아님. 걷기가 뭐 특별히 살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혈당 스파이크 잡는 데는 걷기가 최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걸으시잖아요. 걷기 이보다도 좋은 계절이 어디 있어요? 기다렸다 출첵해요. 음악 맛집이라 클레오파트라님, 오셨네요 여왕님. 우리 함께 걸으러 볼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관절 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기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아, 옛날 노래들을 이렇게 향기가 날 것만 같은 노래 두 곡을 예쁘게 편곡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었네요. 투바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샴푸의 요정 리메이크했네요. 9170님, 3780님의 신청곡 전미도 보랏빛 향기. 저 요즘 그래요. 어젠 너무 기운 없고 식은땀도 많이 나서 병원 갔더니 고감기래요. 아유, 요즘에 지금 뭐 난리입니다. 이제 저기 1시 넘어가면은 저쪽 방에서 애취애취를 그냥 3번 크게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코울적거리고 아들이 병원까지 운전해주며 하는 말, 엄마 아픈 거 보니까 명절 오는가 봐요. 7139님, 명절 증후군 오기 전에 아파. 그냥 면역력이 훅 떨어지고 내가 고생할 거 생각하면은 몸이 마구 아파. 아유, 명절이 다음 주죠 벌써? 수영대님, 올해 차장 진급시험 떨어지고 상심이 커서 반항심에 작년보다 출근을 20분 정도 늦게 하고 있어요. 1035님, 자랑입니까 지금 이것이? 아이, 물론 제 시간엔 옵니다. 그럼 그래야죠. 그러니까 20분 좀 빨리 했었는데, 아, 나 반항한다. 나 그냥 째깍째깍 그 시간에 딱 간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 나만의 반항이라는 거. 그 시간에 산책하는데 가을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작은 특권이라 누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열만 들으면서 걷는 이 시간 참 좋습니다. 그래요. 또 너무 나를 다그치면은 넘어져요. 제 시간에 잘 맞춰서 가시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차라리 그 시간을 조금 더 리프레시하면 결과도 좋아질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그냥 이번에 진급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진급의 기회 찾아오고 그러고 삽시다. 아유, 이거 뭐, 아유, 살 날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있겠어.

건강이 최고니까 이렇게 산책하면서 마음 다 잡고 우리 문자 보내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카라 미스터 모모랜드 뿜뿜.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0824님이 0824 594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 이 곡 참 좋고 다 좋은데 가사도 사실 좋긴 한데 너무 화딱지가 나. 여친이 남자들의 우정은 뭐야 물어봤는데 계속 웃기만 해. 그리고 친구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무 고구마 답답한 휴식 같은 친구 김민호 7166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뭐죠?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혼자서만 알고 있는 여친한테도 말 안 해주고 친구한테도 말 안 해주고 친구도 여친도 다 답답해. 그런데 너무나 시원하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골집 노란 대문 안으로 불어오는 살랑한 바람 맞으며 열만을 함께하니까 정신, 그렇죠. 이렇게 활짝 열어야 돼. 그러면서 고구마 순을 엄청나게, 어마어마무지하게 지금 잘 손질하고 계시네요. 2297님. 2362님 전 6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친정엄마가 아기 봐주시는 동안 잠시 짬내서 등관리 받으러 나왔어요. 등관리 중요해. 등이 아프죠. 아기 자꾸 안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저 등이 짜개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이 정말 짜개질 것 같아. 매주 마사지샵 올 때마다 언니 라디오 들으면 몸도 마음도 안 시끄러워요. 마사지샵에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경음악 그렇게 해놓는데 라디오 미안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마사지샵과 또 우리 저기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물리치료실. 물리치료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마사지는 조금 죄송하네요. 마사지에 맞춰서 하기는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잠깐의 여유를 가지며 라디오 듣는 시간이 참 소중하네요. 오늘도 언니 목소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아, 등 마사지 받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콕! 콕! 하고 이렇게 잠 들어야지 피로가 확 풀릴 텐데 또 누구 말로는 마사지 받을 때 잠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잠 안 들면 몸이 안 풀리는 것 같던데 그냥 확 잠이 들었다 깨면 굉장히 개운하던데 그 전문가분 계시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로이킴의 상상해봤더니 해봤니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젤라 팔사님이 어제 처음 열만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매일 들어요. 로이킴 상상해봤니 비긴 어게인 버전으로 신청해요 하셨어요. 오케이 이거 틀어드리고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917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세탁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6: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광고 전에 선우정아 상상 952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제니 라이크 제니 2362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 입을게요.
5: Come on, it's gonna be fucking hard.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혜진 가라 사랑아 우담루다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 장혜진 씨의 그 발라드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노래 듣고 어 혜성님이 이렇게 파워풀한 노래 이분이요 리듬 체조 어 하셨던 분이에요 등 근육이 말이죠 쫙쫙 갈라져서 성난 등 근육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요 어 등 보면 진짜 매력이 그냥 활활 넘쳐요. 추석 특집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가 준비한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어제 봄날의 햇살님이 9살 딸이 자기도 버거 세트 받고 싶다고 글 쓰면 안 되냐고 묻네요. 야 너 라디오 8살 때 처음 들었잖아. 아니 그래도 1년 만에 추억이 쌓일 수도 있는 거지. 추억은 그렇게 잠시간의 추억으로 그냥 어? 영원히

0: 표현이 갈 수도 있고, 어 그거 무슨 영화 있어? 아홉 살 인생인가 그런, 그러니까 고 아홉 살 때의 첫사랑인가 뭐 그거를 영화한 거 있어요. 물론 이 영화도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았고 어떻게 책처럼 똑같이 있죠? 아홉 살 인생 있네, 딱 있네. 그러니까 아홉 살 때 추억이 그거 뭐야 우리 뭐야 소나기인가 뭐 그 어? 황순원 작가였나요? 그것도 한 그쯤 나일 걸, 난 걸요? 학교 때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만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랑 들었던 라디오, 언제 뭐 하면서 들었던 라디오, 또 그 시절에 내 모습 함께했던 사람, 또 추억까지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들었는지, 아니 다른 방송국 거 들어도 괜찮아. 꼭 CBS 것만 아니잖아. 그리고 저도 CBS 와서 CBS 들었지 그 전에는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딴 방송 들었어도 그것도 다 얘기해도 돼요. 라디오 프로그램과 라디오에 얽힌 사연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햄버거 세트 쏠게요. 8살 때 들었지만 9살에 지금 추억하고 싶은 우리 어린이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 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4: 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연정정 천생연분, 연정정 천생연분. 아우, 옛날에는 참 정스럽다, 제목이. 그죠? 연정정 천생연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2452님이 연정 제키의 노래, 7816님이 솔리드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1: 와, 대박! 카세트 너무 많이 들어서 테이프 늘어난 느낌?
0: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넣어. 쪼그라들어야 돼. 6070님.
1: 진짜 레트로 감성 찐찐.
0: 레트로라 하지 말아요. 하지만 정말 카세트로 들었죠.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거를 냉동실에 넣으면 애가 어쨌든 좀 살아난다는 게. 요즘 기기들은 너무나 정밀해서 말을 안 들어. 때리면 말 듣고 이렇게 해야지, 기계가 정있게. 꼭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돼. 순돌이 아빠 손만 딱 거쳐도 그냥 나오고 해야지. 우리가 잘못 고쳤다가는 요즘은 그냥 기계 자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1: 제이벨님, 안녕하세요. 요게 그냥 채팅으로 남겨도 수영님이 읽어주고 있죠?
0: 아, 오늘 처음 가입해서요. 가입했으면 커피 먹고 가야 돼요. 못 나가게.
1: 언니 라디오로 첫째부터 태교하면서 들었는데 어느덧 곧 둘째.
0: 셋째는 또 쌍둥이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잘했네. 잘했어.
1: 9월 29일.
0: 오, 곧이다.
1: 날 건데 너무 떨려요.
0: 아니, 벌써 세 번째 났는데 알아서 떨린가요?
1: 첫째도 아직 24개월.
0: 아주 그냥 아주 둘이 아주 아유, 그냥 성실해라 이러면서. 세상에. 근데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성실하게 낳으라고 하시잖아요. 아, 근데 쌍둥이는 쉽지 않죠. 엄마가 진짜 고생인데 잘 품고 있다가 둘 다 그냥 건강하게, 그러면 이제 넷이 되는 거잖아요. 둘째 너무 축하드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첫째가 키워줄 줄 알았는데 첫째가 24개월밖에 안 됐네. 이거 어떡하나. 우리 함께 잘 키워봐요. 우리 제이벨님 커피도 드리고 저희가 그 수분 보습 젤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잘 커라. 임현정, 안재욱,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레몬 민트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596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백예린 한 개, 9006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첸, 우리 어떻게 할까요? 9708님, 이석증에 면역력까지 떨어져. 감기가 찾아, 아유. 우리가 이제는 몸을 이제 몇십 년을 열심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곳이 아파오죠. 네, 링거 한 대 맞고 왔는데 추석 장사 어떻게 할지 걱정 앞서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도 또 링거 맞고 힘내서 추석 한몫도 우리가 잡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으면 그래도 좀 덜 아픈데. 4762님,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 만든 거 오늘 해지했어요. 명절 때마다 받은 세뱃돈 용돈 모아둔 건데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14년 동안 모은 건데 이자가 꽤 붙었네요. 아무튼 얘들아, 엄마가 갚을게. 걱정 마. 사랑하는 딸 서진아, 너의 첫 통장이야. 100일 때 사람들한테 받은 돈을 시작으로 네 몫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입금해줄게. 약속해. 건강하렴. 이러고선 2012년 9월 21일 날, 매달 21일 날 자유적립식으로 붙는 통장을, 청약통장이 그나마 이게 아이들 통장으로서는 이자가 쬐끔은 저기 해가지고 요거는 진짜 마지막 보루인데. 4762님, 요번 거 잘 해결되고 우리 돈 모아서 애들 다시 이거 청약통장 복구해 줍시다. 화이팅이에요. 악뮤 시간과 낙엽 31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오늘 끝곡 사이에 아버지 0032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어째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
1: CBS FM.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4: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4: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르지오 모로도는 서울올림픽 공식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노래를 3,000곡 이상 들었고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일출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핸드인핸드의 도입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38년 전인 1988년 9월 17일 토요일에 개막한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국제적인 이벤트였는데요. 당시 서울올림픽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한동준의 FM 팝스를 자랑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0: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Heartbreaker. 죄송합니다. 팻 베네타이 앤톤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두근두근님이 예전에 대한 뉴스는 목소리였음. 그래요. 아, 센스가 참 좋으십니다. 아, 네. 바로 제가 그렇게 대한 뉴스. 흉내낸 건데, 네, 알아채셨네요. 준호맘님이 88 서울올림픽 제가 20살 때 재수 시절이죠. 코스모스님은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뭐라도 이러는군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김인경님이 손에 손잡고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셨는데 그렇잖아도 첫 곡으로 들으려다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7046번으로 오프닝 멘트 듣고 코리아나의 핸드 인 핸드가 첫 곡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한 당신은 초보 청취자. 아니 뭐 초보까지. 조윤진님도 코리아나 노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핸드 인 핸드 인트로만 들어도 가슴 뭉클하죠.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항상 예상을 빗나갑니다. 2424번으로 또 아 갑자기 예전 영화관에서 시작 전 대한 뉴스 목소리가 아 그러니까요. 아 센스가 진짜 멋지십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S판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전승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Pet Shop Boys의 Go West, Isabel Adjani의 Ohio, Laura Branigan의 Gloria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징징똥맘님이 2시 출근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청소해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데스크 옆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책임지세요. 네. 아무튼 너무 신나요. 좋아요. 좋으면 됐죠 뭐. 네. 영수오피아님이 오늘 금요일 같아요. 어제 자격증 시험 끝나서 이제 마음껏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멋진 중년님이 아, 음악이 너무 신나서 일하기가 싫어요.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소개해드렸습니다. 빵빵님은 며칠 전에 쉬는 날 저녁에 옛 동아리 친구들과 회포를 풀었는데요. 쌍문동 사는 친구가 FM팝 듣다가 우연히 제 소식을 들었다네요. 생전 이런 좋은 프로도 듣지 않을 만한 그 친구가 레인보우 FM팝스트를 정도면 아마도 이젠 청취율 1 꼭지점에 서는 일은 이미 끝났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등 할 때까지 계속 젖은 날갑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우진 씨가 신청하셨죠. 모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 그리고 하트의 Alone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고 낙엽을 쓸고 계신 어느 어르신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이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9인 저는 4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저희 가족을 건사하신 65이신 아버지의 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는데요. 초등학생 때 새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은 호구조사 설문지를 나눠주셨는데 거기엔 부모님의 직업을 적는 칸이 있었고 저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고 적는 게 부끄러워서 환경공무원이라고 적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아버지는 남들이 잠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가시던 아버지의 발소리. 집에 돌아오셨을 때 옷에 깊게 배어있던 그 특유의 냄새. 저는 그 냄새가 싫어서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화장실로 들어가 몸을 씻으셨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제 방문 앞에 슬쩍 두고 가셨죠. 그때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딸의 차가운 눈빛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년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새벽, 아버지께서 길거리를 청소하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와 허리뼈가 크게 다쳐서 의사는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퇴원은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전처럼 잘 걷지 못하셨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뚝이셨고 허리를 제대로 숙이지도 못하셨습니다. 저와 가족은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40년 가까이 해온 일을 잘 마무리해서 정년을 다 채우고 당당하게 은퇴하는 게 평생 일해온 일터에 대한 예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픈 다리보다 40년 동안 지켜온 성실함이 당신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올 봄에 정년 날짜를 빠짐없이 다 채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은퇴하셨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셨는데요. 평생 부지런히 움직이시던 몸이라 집에만 계시는 게 오히려 힘드셨나 봅니다. 결국 아버지는 은퇴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집 근처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죠. 다시 일을 하시면서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누군가의 길을 깨끗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보람이 당신 삶의 이유이자 에너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제는 남들 위해서 길을 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40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깨끗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못난 딸이 마흔이 되어서야 겨우 말씀드리네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제이든 라비의 노래 My Father's World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광주에서 보내주셨어요. 광주 남구 금당로에서 이은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김선생님이 아 훌륭하신 아버님을 두셨네요 하셨습니다. 또 비키님이 가슴 찡한 사연 4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예로운 정년 퇴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솔 별하하랑 님이 감동적이네요. 눈물이 살짝 돌았습니다. 글벗 님도 가장의 무게를 잘 짊어지신 자랑스러운 아버지들 모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윤주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에디 헌팅턴의 USSR, 레슬리 만도키와 에바 써니 함께 부르는 코리아.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2: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형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 케어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1: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Matt Monroe의 From Russia with Love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글로리아 에스테판 앤 마임 사운드 머신의 노래였죠. 콩가였습니다. 5298번으로 신청하신 곡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부지런히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를

John Jett and the Black Hearts, Yeah, I Love Rock and Roll, 그리고 Autograph의 Turn Up the Radio, 그리고 Bon Jovi의 You Give Love a Bad Nam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쉐어님이 어제 친구가 내 얘기했어요. 중학교 동창 오래된 친구가 저녁 먹다가 유리상자 박성화 씨가 신동준 씨보다 더 어리다 그러길래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신동준이 오타죠?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도 신동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한동준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럴 리가 없대. 그래서 계속 우기길래 내기하자고 밥값 내자고 했어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깜놀. 살짝 어린 것도 아니고 왕창 어리다. 아, 정말 재밌으시네. 다섯 살 어려요. 다섯 살. 다섯 살이면 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죠. 사실 다 했죠. 전부 60년대생이에요. 그래봐야. 박성화 씨가 저한테 참 잘하죠. 근데 저도 박성화 씨를 참 아끼는, 박성화 씨가 참 아끼는 후배입니다. 너무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요. 예. 이따가 저 박성화 씨한테 제가 이 얘기 했다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끝에다가 신동준 씨가 밥값 주세요. 그러셨어요. 예. 신동준 아닙니다. 예. 밥값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신동준이라 그래서.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브래드의 노래 If, 그리고 Kenny Loggins의 The More We Try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The Boxer, Simon & Garfunkel 노래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레나 스키너드의 Sweet Home Alabama 오랜만에 들었네요. 아, 두 곡 다 오랜만이네요. Doobie Brothers의 Long Train Running 5957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Doobie Brothers는 마이클 맥도날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사운드가 완전히 다르죠. 마이클 맥도날드가 들어온 다음에는 약간 건반 위주의 그런 그 그룹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기타 위주의 그룹이었어요. 이런 팀들이 많이 조니도 조나단 케인이 들어왔을 때하고 들어오기 전하고 사운드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음악이 하긴 뭐 시카고가 대표적이죠.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서를 맡았을 때하고 안 맡았을 때하고 완전 사운드가 다르니까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쿨랜드 교양의 Cherish 037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화곡동에 사시던 작은 할아버지께서 6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저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랑 이렇게 세 분이 만나셔서 따뜻한 덕담을 나누고 계실 것 같아요. 작은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들으시면 좋아하실 곡이라고 하면서 쿨랜드강의 Cherish 신청하셨습니다. Cherish에 이어서 Can't Take My Eyes Off You, Morton Harkett의 노래까지 두 곡입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지마크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Old and Wise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주말에는 남대문 꽃시장이 젊은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해요. 꽃을 사러 온 사람도 있지만 예쁜 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장미 백송이가 6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구경만 하러 갔다가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하죠. 꽃은 꼭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사도 좋고 그냥 내 눈과 마음이 즐거워서 사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꽃 한 다발 들고 집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저는요. 저를 위해 꽃을 주문했어요.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정기 주문 꽃 배달을 신청했더니 2주마다 예쁜 꽃다발이 저를 위해 배송되어 옵니다. 꽃을 보며 웃는 저를 발견합니다. 5684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꽃 주문, 이렇게 정기 주문도 있군요. 그럼 꽃이 알아서 시들만 하면 또 생기발랄한 이런 꽃들이 또 딱 집 앞에 배송되어 오는 거네요. 이게 나를 위한 선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듯합니다. DJ는요. 뭐 꽃보다 쇼핑을 해서 택배가 오는 걸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가요 속으로의 오늘도 잘 오셨고요.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로 두 시간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냐 사달라는 거 아냐 딸 익수 황진한
5: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6: 네이

0: 에서 지금만 특가.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최백호 씨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 1084번 그리고 심수봉, 백만송이, 장미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2211번으로 주셨는데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군요. 고척동에서 오래 꽃집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기는 처음입니다. 가을이 오면 조금 나아지겠죠. 소피아 꽃빵 화이팅 해주세요. 고척동에 있는 소피아 꽃빵. 자, 이곳을 혹시 지나고 계신 분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꽃 한 다발 들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예쁜 꽃들과 함께 많이 꽃방에도 이렇게 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씨, 제가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승화 씨, 전 시간

한동준 씨가 승화 씨 참 인성 바르고 착한 후배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꼭 전화라고 하셔서 보고 드려요. 아니 이런 말은 본인이 슬쩍 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가요 속으로에 가서 자기가 얘기했다고 그걸 하라고 참 이 형은 정말 예 저도 뭐 전에 들었습니다. 한동준 씨 이제 참 좋아하는 선배고요. 정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멋진 형이에요. 예. 제가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존경하는 선배라는 거 내일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의 보내주시는 이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오늘 베스트 사연 선정되신 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707 뒷번호 쓰십니다. 조동진 행복한 사람.

이정희 씨의 노래 그대 생각. 이 노래는요 301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원 씨가 가을이 정말 완연해졌네요. 마음 다 잡고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는데 선곡들이 마음을 자꾸 들쑤시고 흔들어 놓습니다. 아우,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무언가 또 일을 하거나 또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작업을 하거나 도움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들려드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가을을 맞이해서 무언가 이 가을 바람이 우리의 허파를 타고 몸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흔들리나 봐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6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137번째 만남을 기대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존박이에요. 이상한 사람. 1817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승철 사랑은 아프다. 김미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 들려드릴 때 가끔씩 뒤에 똥똥 하모닉스라는 소리인데 이게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난 줄 알고 제가 멘트를 해버리네요. 한 두 번째 그런 것 같은데요. 김필려 씨, 나오는 노래마다 제가 흥얼거렸더니 옆 사람이 쳐다보네요. 목소리가 컸나 봐요. 주의해야겠어요. 예, 주의할 때는 주의해야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요즘엔 뭐 없어졌으니까 마이마이 뭐 워크맨 이런 거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어서 어떤 친구가 마이마이였던 것 같아요. 그 한 친구가 그거를 잠깐 수업 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조용한 수업 시간에 야 삼성 마이마이 그런다 야 그랬다가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혼났던 그 친구 떠오릅니다. 예, 김필려 씨의 사연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7769번 추석을 며칠 앞두고 워킹맘이라 음식해야 할 생각에 걱정이 많습니다. 뭘 할까 언제 할까 미리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마음이 많이 바쁘네요. 아, 숙제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지금 시도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셔야 할 거면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죠. 7769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하면서 생각해보세요. 9524번 친구랑 강화도 가서 밴댕이 회정식으로 점심 먹고 밴댕이 회정식 추석 선물로 강화 포도 돌리려고 잔뜩 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른 9524님의 지금 상황이군요. 가시는 길에 이 노래 감상하시죠. 김학래 임철우 내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정수라 씨의 어느 날 문득. 9522번 그리고 현이와 덕이의 순진한 아이는 이준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선물 2부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김현식 씨의 노래예요. 내 사랑 내 곁에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0: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너무 슬퍼요 노래가. 울랄라 세션 서쪽 하늘 박영조 씨가 신청하셨네요. 자, 이렇게 가을에 듣는 음악들, 슬픈 곡들은 더 많이 슬프게 들리고 기쁘고 발랄한 곡들은 더 기분 좋게 들리고, 아무튼 음악 듣기에 너무 좋은 그런 날들입니다.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산소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다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장용주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태정 씨입니다. 저는요, 친구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찾고 싶은 분은 고등학교 때 밥을 해주시던 하숙집 아주머니 김태정 씨입니다. 1987년에서 89년까지 밀양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 근처인 밀양시 내이동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 고향이 창녕이셔서 창녕 하숙집이라고 했죠. 그곳에서 지내는 학창시절 동안 아주머니로부터 정성 가득한 밥을 먹었습니다. 당시 하숙생은 열몇 명 정도 되었는데요. 김태정 아주머니는 점심 시간마다 수레에 도시락을 실어서 학교로 갖다 주시곤 했습니다. 저희는요, 그 도시락을 먹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김태정 아주머니의 자녀분은 이정순, 이석현으로 기억하는데요. 김태정 아주머니를 아는 분은 꼭 연락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신 노래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였습니다. 1987년에서 89년까지 밀양고등학교 근처에서 창녕 하숙집을 운영하셨던 김태정 씨. 자녀분들은 이정순, 이석현 씨라고 하는데요. 아, 제가 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오늘 사연은 더더욱 찾으시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장용주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만남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은숙 씨가 존경스러운 분이시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그 자녀분들도 있으신데 수레를 끌고 학교까지 그렇게 가주신 그런 모습들 짠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광석 먼지가 되어 조명희 씨의 신청곡이에요.

조재주의 노래 모르시나요? 최정임 씨, 이상신 씨 899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준철 씨가 정해주신 박혜경 주문을 걸어였죠. 명절맞이 냉장고 털이를 하다가 두둑하게 쌓인 김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먹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과감히 김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이 어마무시하지만 방송 끝날 때까지 해보려고요. 5480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지금 김 막 재고 계시고 그러겠네요. 단백질이 꽤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김 몸에 참 좋고 맛도 있고.

있고. 자,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6675번. 저는 명절에 며느리 올 때면 가까운 꽃시장을 들러 꽃을 사다가 거실과 방을 꾸밉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무거운 기운을 좀 덜 느끼길 바라면서요. 앞서서 꽃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또 아름답게 명절 때 며느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님의 이 모습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꽃처럼. 김신숙 씨, 언니가 위암 판정 받고 치료 중인데요. 살이 많이 빠져서 안쓰럽습니다. 언니가 듣고 있을 텐데 언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언니 되시는 분의 성함은 안 적어주셨네요. 일단 김신숙 씨가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내 동생인지 바로 아시겠죠? 기운 내시고요. 빨리 다 낫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왁스의 노래 황혼의 문턱이에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양희은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DJ를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아, 오늘은 1093 뒷번호 쓰시는데요. 남편분과 좀 싸우신 건가요? 싸운 것 같지는 않고 요즘 갱년기가 왔는지 남편이 엄청 예민하고 툭툭거리네요. 예, 남자분들도 충분히 갱년기가 옵니다. 예, 저도 성질을 누르고 참고 있는데 오늘은 힘드네요. 노래 들으면서 속 좀 풀고 싶어요. 여자 노래지만 승화 씨가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이선희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알고 싶어요. 아, 이 노래 가사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쁘게 연애하고 그럴 때의 글들이잖아요. 이때 생각하면서 들어보실래요? 제가 불러볼게요. 근데

1093님의 마음처럼 이 노래 가사는 그런데 멜로디나 이 코드 이런 게 굉장히 슬프거든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오복소녀 해오라기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874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명절 때 며느리가 올 때 꽃으로 거실과 방을 꾸민다는 사연 보내주셨죠. 6675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이미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주가 흐르고 있는 노래 이덕진 내가 아는 한 가지 7455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살아가는 동안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0: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쌀이 자라서 밥이 되는 게 아니다. 욕실 수건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릇을 제자리에 놓는 것까지가 설거지다. 요즘 이런 광고 카피가 사람들 가슴을 울린대요. 한번 패러디 해봅니다. 묵은지가 자라 김치찌개가 된 건 아니다. 생수 10개들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고 선풍기 저 혼자 욕실에서 날개를 씻은 건 아니다. 화장실 휴지가 우리 급한 사정 알고 저절로 갈아 끼워진 것도 아니다. 집안일이고 바깥일이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지가지 집안일을 하려다 보니까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 든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다들 힘들다는 목요일, 오늘은 좀 다른 얘기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터틀스 해피투게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캐치님들 오이지 많이 담그셨는데 오이지가 오이가 자라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이지를 맹그는 사람 손이 있어서잖아요. 다들 이거 웬 거야? 하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대하듯 하는데 웬 거긴요. 누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만든 거죠. 택배 박스 물건이 혼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속옷 빨래가 제 발로 주인을 찾아갈 리가 없고요. 내가 손만 대면 청소기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낀 먼지 다 떨어내고 청소기를 청소하는 사람의 손이 있어야 청소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청소고요. 캡슐 커피 기계 잘 돌아가는 거 캡슐통 제때 비우는 사람 손이 있어서예요. 흰 양말이 검은 양말이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집으로 얼른 가야 돼요. 가서 선풍기 날개 씻고 화장실 휴지 갈아 끼우고 청소기 청소하고 택배 정리하고 예, 오이지 맹글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으니까 얼른 우리 집으로 가기로 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대신에 저스트 퀴즈를 풀 거예요. 왜? 목요일에 풀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 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안. 어.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0: 있습니까?
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서울사이.

우산은 저절로 펴져서 말려지지 않는다. 유리님. 결혼 초기에 내가 사놓지 않으면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진짜 내가 결혼을 했구나 이런 걸 체감했던 그때 생각이 났어요. 꿈꾸는 시간님도. 휴지 채워놓고 있는데 오프닝 들으면서 피식 웃게 되네요. 지금은님.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길버트 설리반의 클레어 들었습니다. 7024님 청해 주신 노래 비지스의 I Started a Joke. 이 노래 1182님도 너무 듣고 싶었던 노래였다고. 딱 마음이 맞았네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녁에 이 시간에 들어요. 저녁에 듣는 라디오도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일이 늦게 끝나서 자주는 못 듣지만 이렇게 주 1회라도 쉬는 날 시장 통해 공개 스피커로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8277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수제 카렌듈라 오일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따서 말려놓은 꽃 카렌듈라를 호호바 오일에 담궈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오늘 걸러냈어요. 노랗게 투명한 오일. 메마른 피부에 바르면서 건조한 가을과 겨울 촉촉해질 예정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하냐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재밌어. 왜 내가 이런 거라고 있지? 그냥 재밌더라고요. 꽃의 쓰임새가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뭐 이런 대답을 스스로에게 들려줬어요. 캐치님들도 해야 할 일 많지만 그냥 괜히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적도 있으시잖아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올리비아 뉴튼 존 매직 0337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아메리카 You Can Do Magic 022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캐롤라인 크루거 You Call It Love 들으셨어요. 0262님 청해 주신 노래 시나 이스턴의 For Your Eyes Only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서용준님, 오늘 출근길 도로 위에 무법자가 계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속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그래도 출근해서는 꼭 참고 일했어요. 저녁 미사 가서 마음 식히려고요. 저도 대단한 하루에 숟가락 얹어 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김경화님, 어제 오후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알바하고 왔어요. 7시간 동안 한 번도 못 앉고 서서 일했어요. 집에 오면 뻗어 잘 줄 알았는데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단히 몽롱하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코스의 Breathless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죠? 네. 크랜베리스의 Dreams 5847님 청해 주신 노래도 앞서서 보내드렸습니다. 무법자가 계셨답니다. 아니, 그 와중에 무법자를 존대하시는 정말 대단한 분 서용준님이신데 오늘의 화는 오늘 풀고 집에 들어가셔야죠.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마음이 괜찮으시죠? 그리고 김경화님, 저 어저께 잘 못 잤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어젯밤에는 꿀잠을 잤거든요. 경화님도 오늘은 어제 못 잔 것까지 두 배로 깊은 숙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자 두 분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0: 액티브 컴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걷다가 하늘 쳐다봤다가 멍합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9596님, 차가 너무너무 밀려서 짜증이 났는데 눈을 약간 들어보니까 하늘이 멋진 색을 자랑하고 있어요. 신비롭게. 몽이 엄마님. 자, 우리 캐치님들, 오늘의 하늘 감탄해야 할 시간입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풍금새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하늘 한번 쳐다볼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977님 신청하셔서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 오늘도 보고서 하나 썼습니다. 툭하면 보고서 하나 쓰는 사람입니다. 소인호님. 툭하면 그냥 완성 딱 나오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분 분갈이 하러 왔는데 사장님이 다른 화초들까지 서비스로 화분에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풍성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꽃띠님. 오늘 친구랑 며칠 지난 생일 축하해준다고 만나서 미역국집 갔는데 생일에서 5일 안에는 육전을 서비스로 준다지 뭐예요.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금방 부친 육전 먹었어요.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공짜라서 더 그렇겠죠. 윤진님이십니다. 남편 옥수수 농사 올해 알이 실하지 않아서 망쳤다고 잔소리했는데 그걸 뻥튀기했어요. 2kg 튀기는데 7,000원 들었는데 5419님. 와 이거 새로운 발견이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이게 강냉이가 된 거죠. 엄청 좋겠다. 엄청 뻥튀기 돼서 막 양도 막 엄청날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아사삭 아사삭 아그작 아그작 씹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잘 해소될까 뭐 이런. 너무나 부럽네요. 잘하셨네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광고 후에 우리는 퀴즈를 풀 거예요. 저스트 퀴즈 목요일에 풀면 얼마나 잘 풀리나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0: 피부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저녁 스케치 저스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우리 이거 풀면서 피곤한 목요일도 한번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봐요. 자, 바로 나갑니다. 비지스는 깁신의 삼형제가 한 팀입니다. 우리 가요계에서도 천재 싱어송라이터 남매 현이와 덕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유명한 남매가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해 있던 1950년대 어느 시골 마을. 딸을 연

딸아 낳고 아들만 태어나기를 앙망하던 차에 한 어머니가 몸을 풀어요. 나보니 이란성 쌍둥이. 딸이 먼저 나오고 몇 분 차로 아들이 나왔는데 참으로 귀한 아들을 얻었다 해서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앞서 태어난 날은 그냥 뒤에 사내 아이를 뒀다라는 뜻으로 참 성의 없게도 이 이름을 붙였죠. 이 이란성 쌍둥이 밑에 태어난 여자의 이름은 이제 끝이라는 뜻의 쪽마리. 자,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 명품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쌍둥이 남매의 이름이자 쪽마리 바로 위에 언니 오빠 이름은 뭘까요? 1번 카렌 카펜터, 리처드 카펜터. 2번 길용이 응삼이. 3번 후남이 귀남이. 4번 찬혁이 수현이. 고급 K-드라마 콘텐츠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쪽마리 엄마 역의 정혜선 씨가 이 쌍둥이 남매를 부를 때 아들은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나 몰라요. 우리 누구, 우리 누구 하면서 밥 먹어라, 용돈 주랴, 고생했다. 모세엉애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딸 이름 다음에는 왜 이제 오냐, 밥 차려라, 우리 누구 앞길 막지 마라 이러시죠. 알고 보니 이 엄마도 시대의 희생자,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자, 이 유명한 드라마의 유명한 이란성 쌍둥이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카렌 카펜터, 리처드 카펜터. 쪽마리 언니 오빠 이름이 이랬나요? 2번 길용이 응삼이. 그러니까 김희애 씨가 길용이, 최수종 씨가 응삼이였던가요? 3번 후남이 귀남이. 한석규 씨가 후남 씨 할 때 후남이는 나를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네 했을 거예요. 성자 역의 오연수 씨가 귀남 오빠 할 때 참 상큼 발랄했죠. 4번 찬혁이 수연이. 슬기의 남매에 빠질 수 없는 이름 찬혁이 수연이일까요? 넘여겨 드리는 퀴즈, 저스트 퀴즈. 그러나 틀리는 사람은 꼭 나오는 퀴즈. 재밌게 틀려주면 더더 감사한 퀴즈. 자, 우리 가족 중에도 세기의 남매가 있다 하시면 그 귀한 이름들 샤라웃도 해주시고 이 드라마에서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 극중의 이름도 불러주시고요. 레인보우로도 오시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도 정답 오답 보내주시면 오늘은 따가 어울릴까요? 아가 어울릴까요? 어울리는 커피 보내드립니다.

서울의 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들과 딸. 최수종 하이라님 아닌가요? 아, 이들은 부부고요. 아니에요. 최수종 채시라요? 아니에요. 최수종 김희애. 수잔잭스 에버그린. 바로 아들과 딸 OST. 드라마 주제곡이죠. 아니 어쩜 지금까지도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보기에 나왔던 카렌 카펜터, 리처드 카펜터, 카펜터즈의 싱 들으셨고요. 폴 맥카트니, 스티비 원더.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그냥 친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에보니의 나이보리.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집 막내 이름은 귀희예요. 이건 귀한 딸 이런 뜻이겠어요. 7529님. 저희 외할머니 계시면 일부러 틀었던 드라마예요. 우리 엄마 이름이 종희거든요. 계집을 끝내라 이런 뜻이죠. 1412. 그때는 진짜 이런 이름 많았어요. 아 요즘에 TV에서 이거 해준다고. 옛뜨. 옛날 드라마. 이거 아직 보고 계신 분 있으십니다. 제 여고 때 제 친구 이름 중에 재남이 있었어요. 뒤에 아들 나오라고 그렇게 지었대요. 그러니까요. 7694님처럼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딸의 이름은 후남이, 아들의 이름은 귀남이 그랬죠. 뒤에 사내 아이가 있다라는 뜻으로 후남이, 귀하디 귀한 사내 아이 귀남이. 둘 다 근데 이 이름을 되게 싫어라 하잖아요. 이 이름의 시대의 뭐 오류, 잘못 이게 다 담겨 있으니까 둘 다 싫어해요. 근데 정작 이름이 싫어서 바꾸는 인물은 쪽말이잖아요. 쪽말이가 이현아라는 가명을 쓰는데 쪽말이의 진취적이고 자유분방함이 묻어나는 대목이죠. 부모가 이름 지어주면 그게 답이라 여기고 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많고 그래서 개명하는 사람도 나중에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이 사연 얘기하면서 그렇게들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0429님이 저희 엄마가 배용신이에요. 어릴 때는 여성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속상하셨대요. 얼굴용에 믿을 신자 쓰시는데 용신 DJ님과 이름 같아서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저랑 같아요. 한자도 저랑 같아요. 그러니까 개명 안 하고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좋은 걸 거야.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좀 믿음직한 사람이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 막 토닥토닥 하면서 이 이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 사실 많진 않거든요. 특히 여성 이름으로는. 반갑네요. 0429님 고맙습니다. 오늘 잘 맞춰주셨고요. 당첨자 뽑아서 예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7455님 청해 주신 스트라토 바리오스의 포에버 들을 거고요. 스콜

0: down for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till I find somebody.
1: 데미안 라이스, The Blower's Daughter, 0270님, 에바 캐시디, Fields of Gold, 3857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남편이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이 곡 들려줬어요. 이 곡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곡이에요. 스콜피언스에게 양복 한 벌 보내야 하는데, 김미라님 아직 안 보내셨어요? 절 20대로 소환하는 곡, 아무것도 거칠 것 없던 찬란했던 나의 20살이 생각났습니다. 9300님이 오늘 스콜피언스의 노래랑 스트라도바리우스 노래 듣고 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쌍둥이였어요. 이모는 먼저 태어나서 선녀고요. 저희 엄마는 늦게 태어나서 후녀. 아 진짜로요. 투썬맘님. 제 이름 진짜 특이한데 남잔데 향 붙거든요. 김대향입니다. 같은 이름 본 적 없어요. 어 그래요? 김대향님. 나도 김대향인데 그러면 손 번쩍.

여기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수제 오란다 250개 만들었습니다. 추석 선물로 즐겁게 나눌 생각입니다. 7310님, 이거 업으로 하시는 거 아닌데 이렇게 잘 만드세요? 원데이 클래스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배우러 갑니다. 국화 화분 데려왔어요. 노란 국화 향기와 자태에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지네요. 꾸리밍이님이시고. 오늘 중요한 행사 있어서요.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했는데 걱정한 것보다 잘 치러낸 나. 역시 걱정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2598님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으니까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Seal Kiss from a Rose 준비했습니다. 청해주신 분은 2351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박물관에서 전시실 마감하는데 6시 퇴근인데 제가 느려서 자주 1분씩 늦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데 오늘은 5시 58분에 마감 마쳤습니다. 제이님 가볍게 집으로 가셨고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요. 찰리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오늘 끝곡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망설이고 계신 중이라면 오늘이 어떠세요? D-100일 오늘을 기준으로 크리스마스가 딱 10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 크리스마스의 100일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든 일일 적금을 시작하든 연애를 시작해도요. 100일 뒤를 생각하면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시작하세요. 100일 뒤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2027년 1월 1일. 마음이 바빠집니다. 뭐든 시작해야겠습니다.

0: 오늘 무언가를 시작하면 딱 100일 되는 날이 이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고백데이였던 거 아세요? 오늘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오늘부터 1일 그러면 이제 성탄절에 100일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근사하고 특별해요. 그렇죠? 네? 고백 같은 거 거리가 멀다고요?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우리 그럼 100일 적금이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쵸 괜찮죠? 적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등 파진 드레스라도 입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100일 다이어트라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100일 뒤면 크리스마스고 일주일 뒤면 2027년 1월 1일입니다. 우리 진희님이 현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년에 앞자리가 4에서 5로 바뀌어갖고 심란한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희님. 근데 현실이에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D-100일 성탄절에 맞춰서 오늘이 가기 전에 뭘 하고 싶으신지 우리 달보드레님도 아 그래 마저 시작을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니까 샵 9390으로 뭘 해야겠다 생각나는 순간 바로 글을 주십시오.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100일 올 크리스마스 때 나는 무엇을 100일 기념으로 맞이할 것인가 꼭 생각하세요.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2007년 버전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셔야죠. 그쵸?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5: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화물차 필요할 땐

장연주 Something Special 김성별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9891 또 3976번으로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두 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고백 아닌 고백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했더니 우리 정희님이 저는 딸 지원이한테 고백하려고요. 지원아 결혼 준비로 인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지원이한테 짜증 덜 내고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게.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사랑해 내 딸. 그리고 우리 성탄절 때 결산하자. 잘 나가다가 결산하자. 아 그럼요. 할 건 해야죠. 아이 참 사랑스러운 따님과 어머님이십니다. 오 그리고 명희님이 아니 우리 작은 며느리가 출산하러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오늘 12시 안에 나으면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이 100일인 거네요. 그런 생각 못했었는데 우와 전 100일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김우님이 아빠 임플란트 해드리고 싶어요. 이가 너무 시리시고 아파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100일 뒤엔 그래요. 적금을 해지해서라도 100일 뒤엔 아빠가 잘 드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행복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다 진짜. 자, 세 분 모두에게 저희가 준비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호주님 0784님 청해주신 곡입니다. 바다새 사랑하고 있어요.

9520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장은아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 거리에서 지금 거리에서 걷고 계신 분들 지금 이 거리를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100일 뒤에 맞아 내가 100일 전에 이 길을 걸었지. 또 준형님 9028번으로 이치영과 번님들의 사랑의 슬픔. 100일 뒤면은 하늘에 흰눈이 날릴까요? 날릴 것 같아요. 이번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돼야죠. 또 상랑님이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7845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바다새 사랑하고 있어요. 내국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준학님이요. 저는요. 100일 동안 10kg을 감량할 거예요. 예? 100일 동안 10kg을요? 공언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설거지하고 실내 자전거에 오르겠습니다. 가만. 아니, 100일 동안 10kg.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80kg나.

90kg다. 근데 10kg을 감량하신다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힘들 텐데, 뭐 예를 들면 한 지금 60kg인데 50kg가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쓰러지세요. 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개 안 하셔도 되고 공언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예, 적당히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은미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만 원씩만 모아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100만 원. 100만 원? 그 돈으로 혼자만의 2박 3일 여행 가야지.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와, 진짜? 오늘부터 만 원씩만 모으면 성탄절에 100만 원이 돼요? 만일 100만 원이 됐다. 그럼 여러분은 그 돈으로 뭐 하실래요? 저도 지금 막 만 원 꺼내야지 지금 그런 생각 했었는데, 공돈은 물론 아니죠. 근데 100만 원의 돈이 생겼다. 와, 100만 원이 지금 생기면, 크리스마스에 100만 원이 생기면 뭐 하실 건지 우리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볼까요? 김미성입니다. 즐거운 상상하시니까 아쉬움입니다. 김미성 아쉬움.

박건 씨가 부른 분위기와 송창식 씨가 부른 분위기 같은 노래인데 많이 다르죠. 지희님 3038번으로 또 0806번으로 청해 주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오늘은 송창식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9360번으로 본능적으로 강승윤의 노래 스윙스가 피처링했고 또 김미성 아쉬움 그래요 아쉬움 성남님 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하자곤 했지만 아쉬움이 충분히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4073번으로 그런 글을 주셨어요. 하루에 10,000원, 100일에 100만 원을 모은다고요? 에이, 월급쟁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도 타이트한데 월급이 갑자기 오르면 모를까? 안 돼요. 슬픈 현실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어저께 저만 그런가요? 얘기했었는데. 아니요. 월급이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그러면 빠듯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꼭 나가야 하는 금액이 있지만 그래도 한 조금 더 된다면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만 원씩은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하자 그랬잖아요. 하루 지금부터 만 원을 모아갖고 크리스마스에 100만 원이 되면 그 100만 원 갖고 뭘 할까?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안학래님도 오 좋은데요? 동참! 또 미네르바님은 오 저도 만 원 동참! 하고 그런가 하면 그 만 원이 100만 원이 되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2895번으로 우리 부부 6명이 근사한 송년회 할 거예요. 큰아들 예비 며느리 작은아들 여친 아이고 그리고 또 하늘바다님은 호캉스 갈 거예요. 우아하게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오 행복해요. 병화님은 어머님 건강검진 해드릴 거예요. 그래요. 이런 상상을 하자 그 얘기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겠지만 아셨죠? 너무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익은 해커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100일까지 상상도 못해요. 7일 후 추석에 먹을 장보기를 시작했거든요. 새김치 해야죠. 갈비 양념장 만들어야죠. 지갑 털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야 하고. 9119 이렇게 현실적으로. 네, 열심히 일하셔야죠 또. 하지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옛 친구에게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이체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주 출신의 이 방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혜은이 씨도 제주 출신이고 또 고두심 씨도 제주 출신이고 뭐 영화 감독들 중에는 고희영 감독이 또 제주 출신이고 진시몬 씨도 또 제주 출신이고 그래서 제주 말을 우리가 서울에 사신 분들은 전혀 뭐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은 감수광 그러죠. 그러면 에? 뭐야? 가세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없다강 그러면 오셨어요? 오세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어디 감수광 그러면은 어디로 가세요? 무사 감수광 그럼 왜 가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아, 참, 이 제주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의 정서가 묻어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가고들랑 어서 빨리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 노래. 혜은이의 감수광 들었습니다. 우리 일부에 100만 원 생기면 뭐 하실 건데요? 우리 엉뚱한 상상, 아니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행복 가득님이 장염으로 입원한 아들 녀석이요. 일본 가서 원 없이 와규를 좀 먹고 싶대요. 저런 저런 100만 원 맹글어서 1박 2일 와규를 먹어야 하나 어쩌나. 아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유리님이 하루 만 원이요? 하루 만 원? 그럼 전요 커피부터 끊고 간식부터 끊을 거예요. 그리고 할 거예요. 막 결심이 됐다면서요. 은미님은 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는 투잡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을 꼭 모을 거예요. 100만 원 모아서 기념으로 캡처해갖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문자로 사진 보낼게요. 오, 은미님 결심이 대단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4: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진원님, 시영님 청해 주신 조동진 행복한 사람. 8485번으로도 8월 24일에 아들 군대를 보낸 엄마인데요. 그날부터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하루 만 원씩 모아보려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어느덧 25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 29일에 훈련소 수료식에 가는데 자대 배치 전에 볼 수 있는 기회라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먹이고 함께 시간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아드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갖고 모으면은 충분히 모아지는 거죠. 우리 1126 황영선님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청해 주셨는데 지금은 중랑천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치는 속에 걷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 딸이 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00일 기념으로 아프지 않고 쭉 가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아주 우아하게 쓸면서 기념으로 간직할 겁니다. 그 기념 당겨서 태원 기념과 함께 딸이 좋아하는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아유 하셔야죠. 당연히 100일 기념으로 스테이크 쓸면서 우아하게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황영선님 따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청해 주셨고 또 임병수 약속은 3593번으로 8789번으로 영일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장총님이 겉도 절미하고 웃잡든 간에 크리스마스에 100만 원이라 와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뭐 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해요. 이런 분은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분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님이 얘기 듣고요. 우리 지금 바로 부부은행 앱으로 100일 통장 만들었어요. 100일 후에 둘이 여행 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장총님, 다시 그냥 행복해만 하지 마시고 뭔가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미정님 청해 주신 곡 현희와 덕입니다. 뒤늦은 후회.

0: voice the truth?
1: Yes, maybe.

우주먼지님 7281번으로 청해 주신 비상구의 잃어버린 추억이었고요. 또 상몽님이 최양숙 씨의 태양은 가득히를 청해 주셨어요. 참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영화 알랑드롱 주연의 프랑스 영화죠. 플레인 솔레이.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유명한 음악이잖아요. 태양은 가득히 들으신 그 음악. 니노 로타가 작곡을 했는데 그 영화에는 가사는 없이 그냥 음악만 있었는데 우리 가수 최양숙 씨가 태양은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멋진 음악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의 화이트 3937번으로 7455번으로도 정해주셨고 현이와 덕이 뒤늦은 후회 우리 오늘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100일 후 크리스마스에는 100만 원 만들어 보아요 하는 얘기 그 지금 안 하면 뒤늦은 후회해요 하고 이제 했더니 아 너무 사랑스러운 글이 하나 왔어요. 7132번으로 현주님 저처럼 10,000원이 불가능하면 1,000원부터 하면 안 돼요? 저한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10만 원 되잖아요. 10만 원이면 우리 애들하고 홈판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엄마가 하시던 좀돌이가 생각나서요 하셨는데 아 할 수 있죠. 그럼요. 10만 원 모아서 애들하고 뭐 치킨도 시켜갖고 재밌게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죠. 괜찮습니다. 꼭 성공을 빌겠습니다. 경수님 청해 주신 곡 인순이에요. 거위의 꿈.

0: 오늘은 캠핑장이나 아니면 뭐 바닷가 근처에서 사연을 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김세환 길가에 앉아서. 진짜 이 음악을 듣는 순간 반드시 가운데 모닥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20, 30명 친구들이 촥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타 치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수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속으로 탁 찜한 친구 뒤에다가 수건을 슬쩍 놓고 막 하는 거죠. 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뚱이님 6055 희한할미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이동원 사랑의 꽃, 나성호님 돌체님, 또 인순이 거위의 꿈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와, 우리 미라님은 일일 적금 통장 이름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내일부터 다시 또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동행이 주는 새 마음을 갖는 이 방법 너무 신나요. 좋습니다. 또 우리 경자님도 만 원을 모아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100만 원 만드는 거 함께해요 우리 하셨는데 좋습니다. 뭐 10만 원이면 어떻고 50만 원이면 어떻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레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기다렸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아유, 제가 이제 봤네요. 장성문님, 이 채팅방에 사연 올리면 소개가 되나요? 그럼요. 너무 끝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방송 시작되면은 채팅방에 이 게시판에 글을 부지런히 올리시면 제가 사연을 보고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끝곡은 웸의 Last Christmas죠. 이선희 씨가 번안해서 부른 곡 이선희 Last Christmas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지나던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여 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람이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 고양이도 비슷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도 이렇게 눈인사를 건네고 나면 마음의 경계를 풀고 다가서기도 한다고요. 말없이 오가는 조금 특별한 인사. 지나온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때만 있었던 것도 같아요. 긴 말을 나누지 않아도 반가워, 고마워 하는 마음이 눈빛으로, 손짓으로, 표정으로 전해졌던 순간.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들이 참 많은가 봅니다. 오늘 밤에도 그런 조용한 인사를 건네며 시작할게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심규선 에피톤 프로젝트가 함께했어요. 고양이 왈츠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진한 여운과 울림을 주기도 하고요. 특히 눈을 마주친다는 건 짧은 순간이라도 꽤 많은 이야기가 오고

0: 수 있는 거죠. 퇴근 후에 피곤해 지쳐서 가족들과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면 늦게라도 잠깐이라도 눈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9: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8: 자연한 알.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CBS FM.

0707번으로 청해주셨던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최재훈 비의 랩소디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고양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도 길냥이 보면 야옹야옹 하면서 시선을 맞춥니다. 비둘기 보면 구구구구 하고요. 0702님 다들 비슷하시구나. 내꼬님은 고양이 눈 깜빡이면 인사하는 거라는 거. 네, 꾸몸에 살포시 저도 인사 건넵니다. 잘 오셨어요. 저도 워낙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동네에 길냥이들 만나면 야옹야옹 해보고 눈도 깜빡깜빡 해보고 그러는데 고양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는지 하고 가려다가 뒤돌아보고 가려다가 뒤돌아보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먹을 거 가져왔나 와보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5186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저 요즘 남편과 야간 신문 배달 알바를 같이 하고 있어요. 차로 다니면 같은 구역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주차장에서 고양이들을 가끔 만나요. 차 본넷 뒤에 우아하게 앉아 가끔 쳐다보기도 하고 어쩔 땐 편히 누워서 자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나다니면 한 번씩 눈 인사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연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다들 귀여우시네요. 이 노래는 아까 헤라님이 청해 주셨어요. 마음이 참 힘들었던 시절 혼자 여행을 다니며 계속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낯선 길을 걷다가 이 노래 들으며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많이 위로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문득 그때 제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노래가 많이 듣고 싶어지네요. 태연의 만약에 들을 수 있을까요?

오로라를 위한 찬가라는 관현악곡이 있다. 에스토니아의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북유럽 밤하늘에 일렁이는 오로라의 빛을 현악기의 떨림과 관악기의 긴 호흡으로 옮겨놓았다. 북유럽 여행을 다녀온 어떤 사람은 말했다. 오로라를 보고 있으면 하늘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마치 아주 오래 참아온 말을 한꺼번에 터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오로라의 빛은 사실 태양에서 출발한 입자들이 먼 거리를 날아와 지구의 대기와 만나며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태양을 등지고 날아온 입자들이 이제야 우리 눈앞에서 빛이 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오로라에서 듣는 노래는 어쩌면 태양이 며칠 전에 띄운 노래가 겨우 우리 앞에 도착한 건지도 모른다. 사람이 건네는 말도 가끔 그렇게 늦게 도착한다. 그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이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서야 전달되기도 하고 한참 뒤에야 그 뜻을 알아차리게 되면 괜스레 눈물이 맺히기도 한다. 밤의 끝자락에서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말이 있을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 언젠가 그 말이 닿는 순간 캄캄했던 밤의 한쪽이 오로라처럼 환해질지도 모르겠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카더가든이었습니다. 우리의 밤을 외워요.

3곡 전해드렸어요. 1954번으로 정해주셨던 에즈원의 Day by Day, 박정현 편지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양파의 노래였습니다. Special Night.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황진수님 신청곡이네요. 아이유 이별로부터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 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 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들어요. 파김치 좋아하는 아들 먹이려고 파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로 남편이랑도 시간을 보내네요. 전에는 자주 들었는데 요새는 조금 뜸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방송 듣습니다. 7062번으로 보내셨어요. 맞아요. 이런 소소한 하루하루가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죠. 큰 뭐 거창한 이벤트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앉아서 팔을 다듬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아이는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아름답게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이 노래는 230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노영심이었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은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9: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8: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0: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0755번으로 정해주셨고요. 5월의 종로에서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전해드렸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퇴근길에 간만에 차를 가져와서 제일 좋아하는 꿈음 들으며 귀가합니다. 왼쪽 옆에 일방통행의 CBS 건물이 보여서 남편이랑 같이 반갑게 손은 들고 갑니다. 언니도 행복하게 귀가하세요. 별일 없는 요즘이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1179님. 그렇죠. 별일 없는 하루. 별일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없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날이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네, 행복한 하루 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봤으면 손은 들어드렸을 텐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하이디님. 새로운 일을 계획 중인데 잘하는 건지 걱정도 되고 뭐 또 한편으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용기를 주세요. 시작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노력에서 자신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꾸준한 만큼 큰 힘은 없거든요. 잘 해내실 겁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7165번으로는 오늘도 숲속 움막에서 하루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셨나요?

움막은 아니네요. 사진이. 이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숲을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구나 싶었습니다. 조용한 숲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문득 젊은 날의 추억이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세 곡이었습니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 4456번으로 정해주신 10cm의 서랍,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린의 마이 데스티니였습니다. 그자님,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다 하면서도 가을에 입으려고 짙은 밤색으로 대바늘 사용해서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나고 진도가 느려요. 봄에는 겨울 후디 가디건을 뜨고 초가을에는 가을 가디건을 뜨는 거 왠지 조금 모순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뜨는 과정이 또 재미있어서 하시는 거기도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음악 들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완성되면 보여주세요. 0061번으로는 오늘이 고백데이라고 아이 학교에서도 서로 고백하느라 난리 난리였대요. 정작 우리 집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 못했다고 엄청 속상해합니다. 용기 내서 고백할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끝내는 못했다고 하네요. 엄마도 그런 적 있다고 옆에서 좋은 친구로 잘 지내라고 말해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몇 살이었을까? 그렇구나. 고백데이인 거 오늘 알고 계셨나요? 은비 작가랑도 아까 오늘은 왜 고백데이지? 14일도 아니고 뭔 날인가?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오늘 고백하면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여서 그래서 고백데이래요. 저만 몰랐나요? 어쨌든 아이들의 그 모습도 풋하고 귀엽네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립니다. 904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자화상의 너를 사랑해.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최성원의 이별이란 없는 거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 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식권, 투캅스,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듀서 습격 사건과 가문의 영광 시리즈. 이 영화들을 한 대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명절이면 TV에서 볼 수 있었던 단골 특선 영화. 크리스마스엔 나 홀로 집에, 설에는 성룡 영화, 추석에는 투캅스 틀어놓고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웃고 똑같이 놀랐었는데, 요즘은 특선 영화 한다고 온 가족이 옹기종기 그런 거 잘 없겠죠?

특별히 고르고 골랐다고 해서 특선 영화. 그때만큼 편성표 체크해가며 TV 앞에 모여드는 풍경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명작은 영원하고 추억은 더 영원하니까요. 추석 연휴가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오늘도 특별히 고르고 고른 영화음악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베테랑 중에서 베테랑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벌써 다음 주네요. 여러분, 추석 어때요?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추석 전에 좀 고생 좀 하시지 않았어요? 그 추석 때 선물 돌리잖아요. 그거 은근히 일 아니에요? 진심이 있는 분들, 감사한 분들이 진짜 있잖아요. 꼭 드리고 싶은 분들. 내년에는 진짜 잘 준비해서 드려야지. 그거 매번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챙겨야 될 분들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진짜 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인사할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아 이제 쉰다 뭐 하고 놀까 이런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직도 차례 지내시거나 가족들 맞이하시는 분들은 음식상, 차례상, 차례 생각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건 아니신지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연휴 계획 염탐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처럼 명절에도 출근한다 일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 외국이나 먼 타지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나요 하거나 혹은 친구들 보러 고향 가고 싶은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PD님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럿이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지요. 허허허. 연휴에도 나 혼자 외로울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외로움의 이유와 함께 생각나는 영화, 영화 음악 보내주셔도 좋아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는 날이죠.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강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 반지의 제왕, 엔야의 May It Be. 영화의 세계관에도 딱 들어맞는 엔딩송이었죠. 이 곡에는 반지의 제왕 원작자 돌킨이 만든 가상의 엘프어가 섞여 있어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니의 우트리에, 어둠이 왔다. 모르니의 알란티에, 어둠이 내렸다는 뜻. 신기하죠? 엘프어라니, 그것도 가상에. 재밌네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글래디에이터 중에서 Now We Are Free, 리빈님 신청곡이었는데요. 리빈, 성함이신가요? 예쁜데요? 강희님, 듣기만 하고 인사는 못 드렸네요. 나중에라도 자리 있을 때 Now We Are Free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묻어나시네요. 배려, 이런. 네, 문자도 꼭 이렇게 보내시는 분 있으시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 요청하시면서도 아, 급하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시간 나실 때. 또 저희 우리 라디오 피디님 작가님도 뭐 제가 늦거나 급할 때도 아, 천천히, 네, 천천히 오시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런 느낌의 말 멘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리비님한테 묻어나네요. 자, 연휴 계획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또 제가 연극을 며칠 전에 첫 공을 올렸는데 또 그 다음날 녹음이었어가지고 또 첫 공 이야기도 많이들 올려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3650님이 강디 첫 공연 잘 관람했습니다. 아, 우리 다 청취자분들이 다 같이 걱정해 주셨잖아요. 아, 진짜 감사 인사드려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게 정말 너무 느껴졌어요. 저 진짜 전날 리허설 했는데 나 이제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첫날 어떤 공기가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안전함이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한 건 했어야 맞는 건데 그래서 정말 티가 안 났다 실수를 했어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하나 했는데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나중에 맞춰보세요. 여러 번 보시면 맞출 수, 맞추면 천재다, 진짜. 네. 하나 했어요, 하나. 그리고 어떤 질문 남겨주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고. 그 암전이 될 때, 깜깜해질 때 어떻게 그렇게 배우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잘 찾아가냐고.

빨간 야, 그러니까 야광 테이프들을 작게 작게 작게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암전이 되면 제가 뭐 마셨던 컵이랑 카메라랑 들고서 무대 뒤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객석을 보고 있다가 불이 꺼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만져줘라 이러면서 청아 이러면서 찾아갔죠. 그런데 기둥이 잡혀서 기둥을 뱅그리로 돌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컵하고 카메라는 못 갖고 들어갔어요. 그게 에피소드 2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아무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게 다 느껴졌다니까요. 기도 안 해주시면 또 바로 티가 나겠죠? 한번. 네. 연휴 계획 보내주신 분들 거 모아서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한 개만 샘플로 소개해드릴까요? 오늘도님, 결혼 후 추석 연휴 계획이 한 번도 없었네요. 신랑도 제대로 연휴 때 쉰 적이 없어요. 다음에 태어나면 빨간 날 다 쉬는 이익모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남편분 실명 토크를? 네. 익모님, 연휴 때 빨간 날 못 쉬시는구나. 그러시구나. 대신 위로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180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없네요. 일하며 즐겨보려고 합니다. 하하하. 분명히 웃고 계신데 눈물이 보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커 폴리아데, 카펜터즈의 Close to You, 그리고 영화 아홉 명의 번역가 중에서 한 곡 더 이을게요. 제키 디 세넌의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거폴리아드 카펜터즈의 클로스트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아홉 명의 번역가 중에서 제키 디 셰넌의 What the World Is Now Is Love였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레이디 가가와 호아킨 피닉스가 같이 부르는데요. 오늘은 원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홉 명의 번역가. 책과 번역가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 스릴러라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네. 한 출판사의 대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마지막 편을 전 세계에 동시에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 러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 아홉 개 나라 번역가를 고용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원고 유출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안 되는 지하에 가

놔둬놓고 번역을 시키는데요. 원고의 첫 10페이지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범인일까? 의심이 시작되면서 전개되는 얘기. 재밌겠죠? 추석 이야기. 제주 딸기산도님.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제주에서 목포로 배 타고 가서 1박하고 다음날 해남 시댁으로 갑니다. 명절엔 늘 육지 여행 가는 기분으로. 아, 그냥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볼 때는 너무 신난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고되실까요? 아, 여행 가는 기분이셨으면 좋겠네요. 네. 9953님, 연휴 끝나면 이사 갑니다. 아직 새집 수리도 안 끝났고, 기존 집 정리도 안 끝나서, 할 일이 산더미지만 그래도 아자아자. 오, 되게 애매하다. 그죠? 네. 애매하지만, 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중간 토막에 또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냥 다녀오셔야죠, 뭐. 네. 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추석 사연 소개된 9953님, 제주 딸기 산도님, 네, 연휴 계획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의 나의 사적인 예술과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있죠?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예매권 드립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유일한 스펙인 취준생이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의문의 추격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예술가 혹은 부활남 달고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영화 퀴즈 있는 날입니다. 빨리빨리 그럼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최민식 한소희 주연의 영화 인턴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퀴즈, 배우 최민식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민식 씨는 인턴 외에도 다수의 작품에서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영화의 제목과 대사를 듣고 틀린 걸 고르시면 됩니다. 객관식이고요. 지금부터 보기 나갑니다. 1번 영화 파이란의 대사예요. 최민식, 장백지 주연의 2001년 개봉작 영화 파이란의 포스터 카피로도 쓰였던 글귀자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강제와 파이란의 관계를 압축해놓은 말이기도 하죠. 세상은 날 삼류라고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 그럼 이제 보기 2번 영화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에는 이유도 모른 채 감금됐던 오대수 즉 최민식 씨가 15년 만에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자신을 가뒀던 이우진의 전화를 받고 그가 내뱉었던 말 누구냐 넌.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가 했던 대사가 맞을까요? 마지막 보기 3번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연기한 비리 공무원 최익현은 경찰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느그 서장 개포동 살제. 자, 정답 보내주세요. 영화 파이란, 올드보이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에 등장했던 배우 최민식 씨의 대사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나? 여러분은 다 아시겠어요? 1번 세상은 날 삼류라고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 2번 누구냐 넌. 3번 느그 서장 개포동

0: 결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모르면 찍으세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1: 사랑해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올드보이 중에서 더 라스트 왈츠, 이어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도 한 곡,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였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3번 범죄와의 전쟁, 느그서장 개포동살제. 원래 대사는 느그서장 남청동살제였습니다. 오늘 오답이 좀 많아요. 네. 1798님. 우하하하. 1번이죠. 강희님 늘 응원합니다. 점심은 군만두로. 네. 이번엔 그저 올드보이 팬이신 걸로 퀴즈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밖에서 재미있는 오답 선물 드리자고 하셔서 네, 환영합니다. 3755님, 3번 개포동, 여기 부산 남천동입니다 하셨고요. 2555님, 3번 영화박사 아빠가 알려주시네요. 2324님, 정답 3번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마 내가 느그서장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마 사우나도 같이 하고 마 다 했음 마. 오, 완벽합니다. 어떻게 이 대사를 다 외우시나요? 이쁜이님, 정답 3번. 저 어제 다른 영화 보고 나왔는데 우연히 홍보 나오신 최민식 배우가 걸어가는 걸 봤어요. 멋지셔요. 인턴 보고 싶네요. 멋져요. 저도 영화가 좋다 해서 소개했는데 최민식 배우 너무 멋져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 한국으로 바꿔서 그 배경을 뉴욕에서 했잖아요. 너무 멋지시고 한솔 씨랑 너무 케미도 기대되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한국판으로 탄생한 영화 인턴 오늘 개봉했죠.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와 또 다른 최민식 한소희만의 인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네. 최민식 씨 하면 저는 이 영화 가장 좋아해요. 꽃피는 봄이 오면. 이 곡 최민식 씨가 연주한 곡이래요.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군만두 사연도 되게 뜬금없었는데 여기 축복도행님 나의 최애는 최강희 안성기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만능 재주꾼 멋쟁이 최민식 배우님 하셨는데 이재한님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너무 저는 하이라이트 그거 영화에서 영화가 좋다 소개하면서 그 최민식 배우님 소원만 이렇게 물품 이렇게 인턴 사원으로 신입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손 뭐 이렇게 사물 소품 정리하는 손만 봤는데도 이렇게 쭈글쭈글 연륜이 묻어나는 그 도톰한 손이 너무 귀여웠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꼭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꼭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들리는 선물입니다. 드리는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은요. BTS 멤버 지민 씨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 메인 OST에 참여해서 화제를 모았었던 곡이에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워 다이, 엔젤 파트 1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막사발은 이름부터 조금 투박합니다. 막 만든 사발이란 뜻에서 붙은 이름이지만 사실 우리 선조들이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은 아니었죠. 밥과 국, 막걸리를 담아 쓰던 평범한 생활 그릇이었고 거친 흙의 표면과 두꺼운 몸체가 오히려 막사발만의 멋이었습니다. 금이 가도, 옆이 조금 터져도, 유약이 흘러도 그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모양을 만든 뒤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막사발은 화려하지 않지만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오래 입은 옷이나 흠집난 물건을 쉽게 버릴 때가 있어요. 새것이나 반듯한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낡은 머그컵에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 시간이 쌓여 있고 조금 깨진 접시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남아있죠. 겉모양만 보면 새것보다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투박하지만 소중한 사발에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아침에 첫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17번 D장조 쾌활번호 334 가운데 3악장 미뉴엣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막사바를 보면 꼭 반듯하고 완벽해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뚤어지고 유약이 흐른 자국도 뭐 그대로 그 그릇에 멋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겠죠. 투박한 사발에 정성스럽게 지은 밥을 담으면 따뜻한 한 끼가 되고 또 들꽃 몇 송이를 툭툭 꽂아두면 또 이렇게 반듯하고 정형화된 꽃병과는 또 다른 제법 근사한 멋이 살아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듯하고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보시죠.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저구 차지메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First of May. 원곡은 비지스의 음악이죠.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날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저 오늘 마흔 됐어요. 마흔 맞을 신랑이랑 아침 산책하고 음악 듣습니다. 내가 마흔이 될 줄 몰랐는데 나의 40대는 어떨지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마흔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생일이지만 나이 10자리,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는 또 특별하죠. 신랑분이랑 또 아침 산책부터 시작하신 하루 근사한데요. 내가 마흔이 될 줄 몰랐는데. 그래요, 저도 제가 50일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마흔이 되고 나니까 제 40대를 기억해보면 또 30대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단단함, 또 마흔에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떤 날님의 40대 지금까지의 시간만큼이나 또 더 좋은 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우리 배로님 오랜만에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콘솔라시옹 위안 3번 디플랫 장조 함께 듣죠.

라스용 선호예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베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달빛 산책님이 가을이라 들려오는 곡들도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어제 오늘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도 너무너무나 기분 좋고 참 청명하네요. 이 가을을 놓치지 말고 즐기시고요. 그 가을을 가장 아름답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아당의 음악들과 함께하는 거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북촌에 있는 포스포스키라는 곳에 간다. 뜬금없이 웬 유화냐 묻는 이가 있다면 악동 뮤지션 찬혁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가사가 귀에 쏙쏙 박힌다. 맞다. 이렇게 죽을 순 없지. 시인으로만 살다 죽을 순 없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매수전 작가가 진행하는 소복이 유화 워크숍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첫 시간에는 나이프로 캔버스에 바탕색을 입히는 작업도 하고 붓을 사용해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지금껏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다. 실제로 학창시절에 유화를 그린 적이 없었다는 걸 유화를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기름으로 붓을 씻고 기름을 찍어 물감에 섞는 일이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처럼 느낌이 좋다. 좋은 건 반복하게 된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만 아니라면 해가 뜨고 지도록 반복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 유화가 한 번에 그릴 수 없다는 점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다. 한 번에 그릴 수 없다는 건 한 번에 망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리다만 그림을 남겨두고 와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기다림 때문인지 추위에 몸을 떨며 작업해도 좋았다.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면 나는 감기약보다 꼬막을 찾는 버릇이 있다. 꼬막은 어디에서 왔나? 노을 속에서 떨어져 왔나? 어디에서 왔든 꼬막은 둥글고 차돌같이 단단하다. 꼬막도 참 예쁜 이름이다. 찾아보니 작은 집에 사는 것이라는 의미다. 작은 꼬막은 큰 추위가 와야 잘 자란다고 한다. 추위에 갯벌도 몸을 움츠렸다 폈다 해야 근육이 생기는 모양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엄마와 나는 꼬막을 찾았다. 꼬막을 밥 위에 올리고 간장 양념을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뒤 쓱쓱 숟가락으로 비벼 김에 싸먹으면 금방 피가 돌았다. 바다로 가 민박집을 하나 구하고 거기서 등을 지지며 귤을 까먹고 저녁으로 꼬막 비빔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벗들에게 손글씨로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쓰고 싶다. 다들 어떻게 사는지, 힘들진 않은지. 어느 노부부가 하는 말을 엿들은 적이 있다. 꼬막과 세상은 같은 거라고 했다. 세상 모든 거짓이 썩어 부패할 때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진실은 남고 흙은 반짝이며 꼬막은 커가는 것이라고. 나는 기다린다. 꼬막 같은 내가 살아갈 세상을 내어주는 자연의 힘을. 내가 그리던 그림이 망해가고 있을 때쯤 매수전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마르면 다시 칠하면 돼요. 백칠이 돼서 더 좋아요. 어쩐지 유화를 그리고 온 날에는 그림을 다시 흰 물감으로 덮으며 새 마음 하나 얻었다고 편지를 쓸 수 있을 것만 같다.

다스프리메라 게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시인 이소연의 책 계절의 손잡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유화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에 그릴 수 없다는 건 한 번에 망하지도 않는다는 뜻. 참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말려두고 그 위에 다시 칠하면 되고요. 심지어 잘못 그린 흔적이 밑에 남아서 오히려 그림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유화.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못

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망한 건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덧칠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망했던 밑그림이 오히려 새 그림을 더 멋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 마르면 다시 칠하면 돼요. 백칠이 돼서 더 좋아요. 이 말. 전 너무 좋았어요. 또 이렇게 또 철이 되면 꼬막도 드시나 봐요. 저는 꼬막을 맛있다고 생각 한 번만 먹었지 이렇게 꼬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추위가 심해야지 더 꼬막이 단단하고 맛있어진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참 그런 힘도 있군요. 그래요. 오늘 점심 때는 꼬막 비빔밥을 먹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카라님이요. 이런 소식 전해 오셨어요. 우리 막내 김민재 26살. 전문대 졸업 후 4년 만에 첫 직장 합격했어요. 임시직으로 알바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요. 첫 공채 합격하고 면접까지 합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민재의 앞길을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좀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요즘 또 취업 너무너무 어려운데, 4년 만에 좋은 직장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군요. 오늘 날씨도 좋고 맛있는 거 해서 온 가족 파티하면 되시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직장 생활도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어느 멋진 날이 곡을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정재일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 이 해금 소리가 너무 좋네요. 이재준이 작곡한 어느 멋진 날이라는 음악이었고요. 김에라의 해금 그리고 정재일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462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정원님 목소리 참 반갑습니다. 해안도로 러닝 중인데 나무들이 어느새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고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난 5일 딸아이가 다름슈타트로 교환학생 갔답니다. 교환학생 발표나고 3월부터 5개월 동안 많은 준비 후에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딸아이가 잘 도착해 적응도 하고 있고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지난주에 다녀온 하이델베르크하며 사진을 보내왔네요 하셨어요. 아, 사진 너무 예쁜데요. 하이델베르크 정말 좋아요. 거기 그 독일에 저는 오히려 그 북쪽 쪽보다 남쪽에 그 낭만가도 로만틱슈트가스에 있는 그 길에 있는 도시들 아우구스부르크도 그렇고 참 좋거든요. 그 강이 아마 네카르강 맞나요? 아이고 제가 찾아보자면 네카르강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강인 것 같은데 흐르고 있는 그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동안에 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저도 응원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더 어른이 돼서 돌아올 것 같네요. 자, 다음 곡은 이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 골라봤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인데요. 첫 그 소절 나오자마자 하고 아마 탄식하게 되실 거예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984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오늘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미화를 책임지시는 여사님께 조그마한 감사 선물을 드리고 운동 왔어요. 왜 이리 행복한 걸까요? 역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 마음이 참 예쁩니다. 아마 그 여사님도 선물 받으시고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 끝곡이죠. 1부 끝곡으로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해봤습니다. 사비나, 사비네.

마이엘 클라이넷 그리고 한스 본 크 지휘하는 슈타츠카펠의 드레스덴의 연주고요. 이 곡은 망고 아빠님 또 별빛 지은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 마중 보내드렸습니다. 허림시 윤학준 곡이었고요. 손태진의 노래 그리고 오은철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도요 또 역시 가을 필터가 있어서 모든 음악이 또 마음 깊이 콕콕 박히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감독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 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빗 이,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칼 마리아 폰 웨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와 함께합니다.

17세기 보헤미아의 깊은 숲.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오래된 미신과 두려움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고 밤에는 악마가 인간을 시험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숲 한가운데 쏘는 대로 명중한다는 마법의 탄환, 마탄에 관한 무시무시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일곱 발 가운데 여섯 발은 사수의 뜻대로 날아가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만큼은 악마의 뜻에 따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고 싶은 한 젊은 사냥꾼이 그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막스는 산림관 쿠노 밑에서 일하는 젊은 사냥꾼입니다.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이지만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이 걸린 시험 사격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가테는 산림관 쿠노의 딸이자 막스의 연인입니다. 신앙심 깊고 다정한 여인으로 막스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설명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카스파르. 막스와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사냥꾼입니다. 이미 악마 자미엘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인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막스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속의 사격장.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사격 시합에서 막스는 평범한 농부에게마저 패배하고 맙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 속에 막스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입니다. 막스는 산림관의 후계자가 되고 아가테와 결혼하기 위해 관리에 따른 공식 시험 사격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총은 이상하리만치 계속 빗나가기만 했습니다. 홀로 남은 막스는 숲과 들판을 누비던 지난날의 행복을 떠올리다가 점점 짙어지는 불안과 절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숲을 지나 들판을 지나 한때는 나도 행복했었지. 하지만 지금 어두운 힘이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durch die Wälder, durch die Auen, 숲을 지나, 들판을 지나, 막스의 아리아였고요. 테너 니콜라이 게다, 스웨덴의 테너죠. 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막스에게 카스파르가 다가옵니다. 술을 권하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자미엘과 맺은 계약의 기한이 다가오자 카스파르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막스를 새로운 희생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막스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카스파르는 넌지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쏘는 대로 반드시 명중한다는 총알, 마탄에 대해서 말이죠. 막스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내일의 시험 사격, 그리고 아가테와의 결혼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사람들

두려워 발도 들이지 않는다는 늑대 골짜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한편 산림관의 집. 아가테는 종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선조의 초상화가 갑자기 떨어져 그녀를 다치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은둔자가 건네준 축복받은 흰 장미 덕분에 큰 화는 면했지만 아가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남아있습니다. 사촌 애니앤이 밝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보지만 근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자 아가테는 홀로 창가에 앉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용히 조용히 경건한 노래여 저 하늘 높이 올라가다오 내 기도가 별들에게 닿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듯 노래를 시작한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막스의 모습을 발견하고 문득 벅찬 환희로 노래를 밝게 튀어냅니다. 막스가 마침내 그녀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막스는 이미 카스파로와의 약속에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늑대 골짜기. 바위와 고사목이 뒤엉킨 이 골짜기는 사람들이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카스파르는 어둠 속에서 악마 자미엘을 불러냅니다. 땅에 울리고 도깨비불이 일렁이고 기괴한 환영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케스트라는 낮은 현의 트레몰로와 불길한 관악기 울림으로 초자연적인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내죠. 지금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 막스가 도착합니다. 카스파르와 막스는 7발의 마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탄환이 만들어질 때마다 늑대 골짜기의 공포는 더욱 짙어집니다. 6발은 사수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만 7번째 마지막 탄환은 오직 자미엘의 뜻에 따라 날아갑니다. 하지만 막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카스파르는 자미엘에게 아가테를 마지막 탄환의 희생물로 삼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막스를 자신의 계약을 대신할 새로운 희생물로 넘기려는 속셈을 품고 있습니다. 막스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탄이 오히려 자신과 아가테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디볼프 슐로흐트스텐의 늑대 골짜기 장면이었고요. 아, 베이스 발차베리 그리고 테너 니콜라이 게다가 함께했습니다. 날이 밝고 시험 사격이 열리는 날 아침 혼례를 앞둔 아가테의 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보다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자신이 흰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다가 막스의 총에 맞아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 꿈은 좀처럼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가테는 창가로 다가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듯 그러나 이내 신을 향한 굳은 믿음의 노래로 피어오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저 하늘에 있습니다. 불안과 신앙이 교차하는 이 아름다운 카바티나는 화려한 기교보다 진심 어린 기도로 아가테라는 인물의 순수한 내면을 보여주죠.

Und ob die Wolke sie verhülle,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아가테이 카바티나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프라츠코프의 노래였습니다. 아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노래. 우아한 음색, 또 탁월한 감정 표현력. 정말 이 노래에서 이렇게 기품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기도를 마친 아가테 곁으로 애니헨과 마을 처녀들이 찾아옵니다. 혼례를 준비하며 신부의 화관을 가져오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신부의 화관 대신 죽음을 연상시키는 장례 화관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징조가 다시 한번 아가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가테는 은둔자가 축복해준 흰 장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장미로 새로운 신부 화관을 만듭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화관 대신 축복받은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영주 오토카르와 귀족들 그리고 숲의 사냥꾼들이 모두 모인 시험 사격의 자리. 시합에 앞서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힘차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사냥의 즐거움에 견줄 것이 무엇이랴. 씩씩한 남성 합창이 숲 전체를 울리며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Was gleicht wohl auf Erden dem Jägervergnügen? 이 세상에 사냥의 즐거움에 견줄 것이 무엇이랴? 사냥꾼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그리고 라이프시히 방송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마침내 막스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토카르는 막스에게 나무 위에 앉아있는 흰 비둘기를 쏘라고 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가테가 자신의 불길한 꿈을 떠올리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막스는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이 숲을 뒤흔듭니다. 아가테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숨어있던 카스파르 역시 땅에 쓰러집니다. 숨막히는 정적. 그러나 잠시 뒤 아가테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은둔자가 축복한 장미 화관이 그녀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미엘이 지배하던 마지막 일곱 번째 탄환은 결국 카스파르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던 파멸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게 된 막스는 오토카르 앞에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탄의 힘을 빌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한 오토카르는 막스를 영지에서 추방하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은둔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오토카르에게 자비를 청합니다. 한 번의 잘못과 나약함 때문에 한 젊은이의 삶 전체를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고. 오토카르는 결국 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막스에게 1년 동안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시간을 주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 뒤에는 아가테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숲에 모인 사람들이 신의 자비와 은총을 찬양하는 가운데 마탄의 사수는 막을 내립니다.

Finale. Schaut, schaut, schaut. Er traf die eigene Braut. 보라, 보라. 그가 자신의 신부를 쏘았도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그리고 라이프시 방송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막을 내리죠. 마탄의 사수는 해피엔딩이네요. 1821년 6월 18일 베를린 샤우슈필 하우스에서 초연되었어요. 초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 작품은 이후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출발을 알린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로 노래하니까 저는 참 듣기 편하네요. 베버는 마탄의 사수에서 독일의 숲과 민속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독일어 오페라만의 독자적인 음악어법으로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늑대골짜기의 어둠과 공포, 또 이 아가테의 순결한 기도, 사냥꾼들의 힘찬 합창, 그리고 그 모든 음악을 통해 한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쉽게 잘못된 선택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막스는 악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고 자신의 미래가 무너질까 두려웠기에 그 불안함으로 단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이 처벌이 아니라 용서로 끝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죠. 두려움이 인간을 어둠으로 끌고 갈수 있다면 사랑과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더 기회를 주는 용서는 그 인간을 다시 빛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마탄의 사수가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칼 마리아 폰 웨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오페라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이야기 들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이 많은 오페라가 막장 이야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 선한 이야기 없냐 하셨는데, 마탄의 사수는 참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기분 좋고 음악도 좋고 이야기도 아름다운 그런 오페라였죠. 이어지는 곡은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오프 46의 3번 A 플랫 장조 조지 쉐리지와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46의 3번 A플랫 장소를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도 두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네요.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아돌프 샤를 아당의 발레 지젤 2막의 솔로 변주 준비했습니다. 카라니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다리를 놓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은 495장 찬송 이근곡식 거둘자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든든한 믿음의 선후배를 만난다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인사를 우리도 건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줌 있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믿음의 새 빛을, 정영자의 찬양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고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드린 연주곡 줄리어드 트리오의 내 주여 뜻대로 박운성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경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믿음과 삶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게 하소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문 감사합니다. 0316님께서는 다소 소란스런 일상에서도 고요한 평안의 주님을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피처링 김도연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존영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마리 님께서 주 품에 강찬의 라이브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8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늘은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한 기쁨도 잠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뿐 아니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 속에는 떠나온 이집트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가득하고 지금 이 길을 나선 것에 대한 후회도 가득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하루라도 지났을까요? 출애굽의 여정이 꽃길인 줄 알았던 것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합니다. 오랜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노예의식과 약한 마음은 스스로 서는 것은 물론 강자에게 맞선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강자에게 맞설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보다 더 강한 구원자로부터 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싸워 주실 것이니 평안하라고 백성들을 달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를 나무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야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자녀의 삶을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다만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걸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쫓아오는 두려움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박상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행군 나팔 소리의 상지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저 북방 얼음산과 샌프란시스코 코리언 마스터 코럴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지리사님 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새벽에 찬양으로 함께하는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아님 은혜로운 찬양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하얀 귤꽃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는 내가 매일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8년 동안 결석 없이 매일 듣는 유일한 방송이에요. 늘 고맙습니다.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죠. 그리고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은봉님, 오늘 처음 이런 곳을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자주 봬요. 그리고 김숙희님께서는 이 시간 너무 좋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굿밤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조이포유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또 이 밤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주지안 파파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3세인 저희 누나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5일째 의식이 없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엄마에게 아직 알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겠죠?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지안 파파님의 누나를 위해서 저도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식구들도 함께 기도 드립니다. 누나가 빨리 깨어나실 수

좋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하루만 아프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요. 독감 예방주사도 올해는 빨리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리의 부르심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를 배웅하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저를 곱씹으며 돌이킵니다. 그 기록이 비록 시시하고 재미없는 무명 노인의 독백에 그치게 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누군가 한 분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전경철의 안녕 피터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띄워 보냅니다. 종이 비행기처럼 사뿐히 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민호기의 찬양이었고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인천문화원 기독청년합창단의 곡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 드디어 시편 필사를 다 했습니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려 시작했던 필사인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잘 해결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신청해 주셨어요. 243장 찬송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날 구원하신 예수님 윤혜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

0: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신예숙님께서 청하신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할게요.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1: Fun seems to be the ideal.
2: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3: 경민대학교.
4: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3: 경민대학교.
2: 취업에 강한 대학.
3: 경민대학교.
4: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경희.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합실에 앉아 있으면 참 여러 풍경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전광판을 바라보며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 반가운 얼굴에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는 이제 막 길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금요일도 한 주의 대합실 같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부지런히 달려와 이제 주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간. 조금 지쳤다면 잠깐 숨을 고르고 이번 주도 참 잘 지나왔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Good Music Station CBS FM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샬롬, 개인적으로 유난히 긴 한 주였습니다. 자유바다님,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는 이 한 줄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고단하셨음이 느껴지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셨지만 그래도 어찌 흘러 오늘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주말에는 푹 쉼을 누리시고 다음 주는 한결 수월하시기를 바래요. 캐서린님, 이 시간을 오늘은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고, 늘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또 먼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셨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창밖은 아직 깜깜하고 아침 공기는 걷기에 그리고 산책하기에 딱 좋은 시원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ear by 내가 매일 기쁘게

왜 합니다. 신청곡으로 능선님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해 오셨는데 이 웨이메이커는 잠시 후에 묵상 시간 갖고 나서 6시 반 좀 넘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외 어디 계신가 궁금해요. 9136님 댁도 여행 가시네요. 네 가족 부산 가는 길이시고 문자 주신 분은 따님입니다. 13년 만에 가족 부산 여행인데 예전에는 이 가족 여행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네 사람이 시간을 맞춰 한꺼번에 떠나는 일이 참 귀한 일이 됐다고.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 값지게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맞죠? 그렇죠. 여행은커녕 내 식구 다 같이 밥 한 끼를 집에서 먹는 일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날짜 맞춰 떠나는 가족 완전체 여행이니만큼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래요.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 스위스 취리히의 한 명품 매장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차림으로 쇼핑에 나서 윈프리가 위쪽에 진열된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자 점원은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당시 윈프리의 재산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13위에 올라 있었죠. 매장에서의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그 매장은 물론이고 스위스 관광청까지 윈프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한 점원처럼 우리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진 않나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고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내 앞에 선 사람을 주님께 하듯 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전 약속드린 대로 능선님 신청곡 틀어드렸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화이팅 넘치는 곡인데 월요일 아침에 들으면 한 주를 힘내서 버틸 것 같고 금요일에 들으니까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느낌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한 주 너무 괜찮았어요 하는 분들보다 유난히 고되고 힘들었다는 분들의 사연이 많네요. 솔개님도 그러세요. 이번 주 많이 힘드셨대요. 30년간 해오던 일임에도 일에 착오가 생겨 손해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평정의 시간으로 돌아오기를. 일에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60세 퇴직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자영업은 그런 게 없어 힘드네요 하셨어요. 뭔가 품격이 부족한 표현 같지만 저는 회사 월급쟁이 밖에 안 해봐서 솔개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만 해도 정말 쉽지 않겠다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잘 되고 좋을 때야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정하실 때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얼마나 이제 참 출구가 안 보이고 힘드실까. 솔개님도 한 주 고생하셨고요. 뭔가 복잡하게 꼬인 일들이 다음 주에는 착착 잘 풀리셨으면 해요. 이 곡을 좋아하신대요. 우리 찬송 88장에 실린 곡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바람내음님께서도 저도 참 힘든 한 주였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열흘 동안 혼자서 가스 충전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종일 CBS 라디오 들으면서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런 엉뚱한 상상이 드는 거 있죠. 한 주를 힘들게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청취자께 드리는 선물 가운데 뭐 커피 쿠폰, 케이크 쿠폰 이런 거 말고 어디 회사, 어느 기업이나 다 통용되는 쉼 3일권, 쉼 5일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죠. Take this back for good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큰 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죠. 괜찮다는 말 뒤에 숨기도 하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 속에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영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관계의 그 미묘한 변화를 오래 관찰해 왔는데요. 자신의 영화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확성기보다는 청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의 청진기가 되어줄 누군가를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크게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변화까지 알아봐주는 사람. 서로의 작은 신호를 살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Westlife의 You Raise Me Up. 유스티나 님이 딱 듣고 싶었던 노래가 나와서 너무 신기하다고 보내주셨네요. 평소랑 아주 미세하게 조금 다를 때도 그걸 누군가가 알아봐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매일 라디오를 하는데 매일 같은 컨디션일 수는 없어서 어떨 때는 조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다운되기도 하는데 다들 뭐 좋다 좋다 목소리 너무 좋다 해주시지만 그 와중에 주디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딱 한 줄 보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약간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0: 저도 주디스의 신호를 사연으로 잘 포착해 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1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5: 완전 좋아요.
16: 연두리.
15: 잘 부탁드립니다.
1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8: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그 전에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1812님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나요 주디? 목감기인가요? 장기영님 목이 약간 잠겼네요 주디 하셨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목소리 청진기가 되어주시는 주디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좀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목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처음 그대와 여는 아침 시작할 때는 아침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을 풀고 좋다는 것은 다 먹고 계속 소리내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다시 내일부터는 일어나자마자 발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나님 내일이면 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몸은 많이 지쳐합니다. 금요일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마음은 그냥 마냥 붕붕 뜨는데 몸은 이제 일주일 달려왔기 때문에 한없이 아래로 처지죠. 그런 날입니다. 윤희님도 술 마시고 들어온 딸 꿀물 타주고 운동복 갈아입고 그냥 다시 누웠습니다. 공원으로 뛰러 가야 되는데 아, 나 어제도 안 갔는데 윤희 언니 운동 가세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면 일어나시겠어요? 윤희 언니 운동 가세요. 김윤희 씨 내가 깜짝 놀랐네. 김윤희 씨 지금 안 일어나면 벌금 100만 원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제주도에 바람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온다는데 혹시 태풍이 오는 걸까요?
1: 아, 일단 태풍의 영향은 아닙니다. 이 태풍 두지아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동해안과 제주도 일부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바람이 거세지면서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일부 동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태풍은 또 우리나라를 비껴갔군요. 네. 그렇지만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계신 분들 비와 바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일교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선선한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기온이 약간 높고 오늘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주가 29도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수원 28도, 원주와 대전 27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를 보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이 시각 이후로 맑아지는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남과 전남에는 오늘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19.7도, 부산 22.5도, 광주 21도, 대구도 21.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신청곡은 아니었지만 에너지 뿜뿜 감사합니다 하신 너와 나님과 함께한 곡은 카일리 미노그의 Never Too Late이었고요. 그 전에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0224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하인준맘님, 중2아들 오늘 체험학습 간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네요. 평소에도 저렇게 일찍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들뜬 모습이 참 귀여워요. 중2면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나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체험학습 간다고 잠설치고 아침 일찍부터 막 좋아하는 거 보면 아유 애는 애다 싶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베티메스님, 오늘이 벌써 설렘 금요일이네요. 직장 문 활짝 열어젖히고 당직실에 와서 주디스 설렘 투표하고 음악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라 설렘 코너 2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제 사진이 딱 떠요. 그 제 얼굴 오른쪽 옆에 보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있거든요. 그 투표창을 누르시면 오늘의 설렘송 세 곡이 보이고요. 그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 적어서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이유 남겨주셔도 됩니다. 7시 3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푸른마음님 신청곡 마이클 런스트락 25 minutes.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5363님 신청곡이었어요. 리처드 막스의 Straight From My Heart 들으셨습니다.

어울리는 노래 두 곡을 모아놓으면 환상의 코디가 됩니다. 오늘도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두 곡 같이 골라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입니다. 퇴사할게요. 제목부터 직장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곡인데요.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아이들의 리더 전소연 씨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오마주하고 싶어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익스의 음악적 색깔을 참고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듣는 분들도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퇴사할까 싶은 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있는 우리 주디스. 일단 오늘까지 잘 버티시고 이따가 퇴사 대신 퇴근하세요. 금요일의 해방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줄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뒤에 어떤 노래를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였고요. 한송이님이 저 엊그제 입사했는데 하셨습니다. 주디스의 코디송은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3632님께서 31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사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퇴근하면서 나를 위로합니다. 금요일 아침은 알람 소리도 왠지 덜 밉잖아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오늘도 달려봅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요. 인스타 아이디 영애님,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우리 너무 수고했잖아요. 가슴에 사직서 한 장 품고 다니는 직장인들 모두 화이팅! 이렇게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옥상 달빛의 노래 추천해 주셨고요. 행복이 가득한 길님, 선곡에 눈물이 납니다. 전철 속에서 눈시울 붉어진다고. 우리 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 두 곡 같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4202님, 중년들은 가족들 먹이고 사는 게 걱정이라 퇴사 쉽게 결정 못하잖아요. 이렇게라도 푸념하며 버텨봅니다 하셨고, 1619님, 직장인의 중요 고민에 월급이 빠질 수 없기에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치고 들으면서 출근하시죠.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옥상 달빛 노래 보내주신 3632 인스타 영애님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1: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0: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1: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방아다리님 불금이라 설렘 투표했는데 사연은 어디다 적나요 하셨는데 레인보우 어플 하단에 보시면 채팅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보여요. 거기 누르시면 채팅창이 뜹니다. 레인보우 채팅창에 사연 적어주실 수 있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도 불금이라 설렘 이유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스튜어 제터버그의 바디 투 바디 아침 커피 향기님과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와 금은 광산주가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개각과 개헌, 호르무즈 파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어제 결전지 나고야에 도착해 종합 3위를 목표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28세에 인생의 흑자 시기에 진입하고 45세에 정점을 찍은 뒤 61세에 의료비 증가와 노동소득 감소로 다시 적자 시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4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여금 격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주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거짓 협박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이 보름 넘게 동원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5도, 강릉은 24도로 서쪽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동태님, 꽃마리님, 새타령 노래다. 세이야, 세이야, 세이야, 세이야. 우리 주디스 사이에서 새타령 노래로 유명한 제이슨 데룰로의 키스 더 스카이. 5780님 신청하셔서 9월 18일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출산휴가 들어갔대요. 1186님도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듣는데 좋네요 하셨어요. 건강하게 아기 만나는 그날까지 그대와 여는 아침이 함께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라 설렘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오늘의 설렘성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보여요. 그 어깨 오른

0: 오른쪽 옆으로 파란색 투표창이 있습니다. 투표창에 보이는 세 곡의 노래 중에서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채팅창 이용하셔서 설렘송 투표하신 이유 보내주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7: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6: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7: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9: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0124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 시간에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팝송 세 곡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곡은 프로콜 하럼의 A Whiter Shade of Pale. 어릴 적 막내 외삼촌이 DJ로 일하던 다방에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오래 남아 지금도 혼자 차를 탈 때면 이 노래를 듣곤 합니다. 두 번째 곡은 F.R. 데이비드의 뮤직. 첫사랑과 이별한 뒤 카세트 테이프에 이 곡 하나만 녹음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 노래를 들으며 많이 울었던 기억. 첫사랑과 이별의 아픈 추억이 담긴 곡입니다. 세 번째 곡은 에드시런 안드레아 부첼리의 퍼펙트 심포니. 이 곡은 코로나 시절 알게 된 노래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 부른 퍼랩스 러브도 같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불금이라 설렘. 오늘은 0124님의 설렘송 세 곡 들었어요. 프로콜 하럼의 A Whiter Shade of Pale, F.R. David의 Music, 에드시런 안드레아 보첼리의 Perfect Symphony 함께했습니다. 아, 오드리님, 저는 1번에 투표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들으면 눈물 나는 곡, 몇 번이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듣던 곡입니다. 향기님, 음악 들으니까 갑자기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 곡은 영화 오블리비언의 재회 장면에서 흐르기도 했대요. 또 애니메이션 엔드 오브 에반겔리온의 삽입곡이 이 곡의 메인 멜로디를 차용했다고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F.R. David의 뮤직, 별이대연님, 매일 길에서 일하는 저는 음악이 친구예요. 그래서 뮤직에 한 표. 9735님, 사랑하는 아내와 서울 덕수궁 근처 다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커피와 함께 잔잔히 흘러나오던 노래였고 아내도 저도 좋아하는 노래여서 또 그녀와 지금까지 옆자리를 같이 하는 동반자가 되어 이 노래를 선택합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곡이네요. 3번 곡 선택해 주신 분들 2793님, 에드시런 목소리는 듣고만 있어도 힐링입니다. 오늘도 일하고 주말도 일해야 해서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만 선곡이 너무 좋아 선곡으로 에너지 충전합니다. 7151님, 쉬는 금요일인데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오는 제주 하늘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듣기 좋은 곡이라 투표했습니다. 아, 비 오는 제주에서 에드시런과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 너무 좋았겠는데요. 자, 이분들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렘송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F.R. David의 뮤직이었습니다. 43.4%로 1위 차지했고요. 2위는 에드시런의 퍼펙트 34.1%, 3위 프로콜 하럼의 A Whiter Shade of Pale은 22.5%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설렘송 사연의 주인공인 0124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각 곡마다 설레는 이유를 담은 사연과 함께 세 곡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는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5061님 파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는데 5061님 보내주신 그 파란 하늘과 어울리는 노래 보내드려요.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그리고 1022님 신청곡 The Coors의 So Young.

샤키라 Try Everything 3506님, 그 전에 헌트릭스의 골드는 1755님 신청곡이었고요. 은후 생일 축하곡으로도 함께했습니다. 3236님, 오늘 저희 아들 은후의 9번째 생일이에요. 명절 기간이라 엄마 아빠가 둘 다 바빠서 저녁에는 함께하지 못해서 아침에 생일 파티했습니다. 저녁에 파티하고 싶다던 아들에게 조금 미안해요. 은후야, 9번째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 같이 듣고 있다고 하셔서 은후도 아마 이 노래 좋아하겠죠? 골든 Try Everything 같이 들었습니다. 은우야 생일 축하해. 그냥 아저씨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일이 없어서 다른 분은 쉬고 저 혼자 넓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니 좋은 점,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해놓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성주참회님은 대구 근교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으니까 늘 즐겁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남부지방은 흐리고 특히 제주는 비가 아주 많이 온다고 합니다. 바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멜버른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내 생에 남은 첫날님, 오늘 멜버른에서 악뮤 공연 있대요. 한국에서는 표 구하기 어렵다는데 여기서 가능하니까 너무 좋아요. 공연 가시는구나. 악뮤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 시간과 낙엽, 내 생에 남은 첫날님과 함께 듣고요. 샘송님 신청하셨어요. 범진의 인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5: 메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Yea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어셔의 예 들으면서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가시

0: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은 서늘하게 시작하지만 한낮이 되면 가을볕에 기온이 금세 오릅니다. 출근길에 꺼내 입은 자켓의 포근함이 반갑다가도 오후에 내리쬐는 볕에는 금세 땀이 맺히죠. 이맘때의 날씨는 마치 도화지 안에 가을과 여름을 나란히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에도 이처럼 두 얼굴이 공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도 좋은 면과 아쉬운 면이 나란히 존재하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날씨와 닮았죠. 한 사람 안에도 따뜻함과 차가움이 함께 있고 늘 밝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요. 또 무심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다정한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민과 기쁨 역시 이 가을 날씨를 닮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계절이 공존하는 요즘 서늘함도 포근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사람의 여러 모습도 조금은 여유롭게 바라보면 어떨까요?